0: 나쪽에다 랑가 마가다
1: 자
0: 가래
2: 왜 야리 김이 인타린 스토로 저정라를 가고 마소 아
0: 거집이 저정라 가고 스팀도
1: 왜 또 뭐야 가서 용지
3: 된대 유션도 쇼팅시 세단가 용지 유션카 사비네 선바 접으다 마세 세단야다 두비이나 뭐랑아 동야가 다다 두면 그 세사 같이 치셔 드리네서 뭐 접든 쇼 내리 나스티게데 세사부 남초시가 용이 뭐야 중인다

0: 这下全部操作，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马上实施起，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老三国注意
1: 你做了一个大冲动看法，你们七月几？七月看法，让只要去，你看你在那，坐车你别要车么？对吧？他的坐车给不躺不地，车票肯定去不去？他的坐车给不去呀？给工资合理呢？大钱呢？七六七不能去。苏西那边狼头也要嘛的呗？
2: 你也行。三百块钱结束，苏西那队里的多少钱退休去？多少钱钱给了三千五去做？
3: 那是谁听的？俺得先看的着。
4: 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西，苏
1: 다리 젊디 이게 어째 접죠
2: 수시 장강 탄도 속에 내지 근처도 전에 양강 통유 마트에
3: 수시 저도라 장강바 소나미에 잡지 이제 문에 집에
1: 이콘을 숨겨로 그 바위 상단 밝혀지게 서서 마치 대가는 사주 간이 망고의 탑시 망고 폐지에 내가 선수단에게 묘체주 제자니 간이 서 심지어 마요 아체도 길이 삼아 땀사시에
3: 삼사시에

0: 수신 데메 란레 카르유네 태가 수신 카마여
1: 장가니 자수술 따도 쳐서 야스가 용비 이네니 정구치 아슈 키라니 바다디 미 듄데 유비는 심도 제하여 마시 이네
0: 장게 정구치 먹어 계속 가르유네 태가 쳐다 켄주 계속 고제 셔야데 균은 공무민도
1: 팅외면간에 녀랑 팅지 육샤비 급디도 장유비네 수신러 쇼긴 가게 소토 마시 이네 다들 정말다 수신 상매 뒤러 된사 없이 장수디 통사미 조유 쉬다 무카즈 제비너 장게 중시
0: 저라 다들 뒤러 니 석지리다 토도 탑주 님구디 제 뒤지
1: 가다랑게 수신 전에 집에 쉬고 니 탑주 가르당고 주네 등기 아 니 삼리야 오시다

0: 다음 두 개.
1: 랑미나르 수신진다디 모두 요마시베.
0: 순샤와. 나한테 셈부 김도로. 장게 무이 키체 신의 극시. 계세랑게 우주 다기 제비너. 녜체도 가리메 장게 신세시. 녜랑양야 계자 수수 두비도. 이네 다리디. 람로 요미디. 셰즈 티그마시.
1: 오지. 로봇 수신 승고든 제 지위베. 전 수신 나제 리지가 리디 랑카 지위. 오시 랑게 미는 사업 대배가 되죠. 디디랑게 수신 자기 용구를 삼요 마시. 탄데 자기 용다가 람사 수수 벗고디 담부제 승과 요없이.
0: 수신아. 랑고 다 봉조 마시.
1: 가리. 셈로 수부시스메. 디샤. 키란주 도와드 통도미도. 드리라마 요미네. 나 수신 안에 퇴고 산대유.
0: 용아. 랑을 고도 디데리바. 가고시. 랑게 켈린 제부 강교 문교 치소. 계세랑가 더도 수신 체대 토비너. 네 단단당시 곱게 챘부지. 랑다 샤기 시에마시. 약쇼존 삼려오스도.
1: 계지 랑스냐드.
2: 小爱，喂，小爱，过掉了，让了面交嘛，进去，到不到了，给拉下子去，广大红旗家会晓得，顶这许多，
3: 没，我刚来开机，先不得米多。
2: 啊嘞，顶这些鱼呢，让了红旗家会给点血光嘛的呗。
3: 用啊，你用。
4: 用啊，让固定的。
2: 저 피다 나한테 아자 샤와이 도줘 저 수신 세가 리스네
0: 알레 뭐라 나 세가 용시 사무 다 주셔서 아 좀이다
2: 예 저 피다 문지디 저랑 말베 레샤
0: 아 지 녜레브디나 문지시다 디레지 장게 첸수 여고 죽고 있슈 아니야 좀이다
2: 응 아저 저 아기 저 피도 제약 흐리네

0: 수수 쟁아랑 제가 용하디 계속하셔 시하고 삼추
1: 쉬어다
0: 예신기 계속하시 让你 뉴욕 마시 인내 랑치도 송자 인지 시에이
1: 쟤는 시에 뭐
0: 수수 순샤와이스니디 도스테이프심 두고 랑따도 시에서 계속 쟁아가 제가 용지 위기 쓰기 예식이 오라게 장치를 또 대서 그 제세네 장 기르게 내주도 시고시 기내 장을 공세 뒤에 김누비 운에 비시
1: 피터 장 최브레 양을 내가 매다 최브레 千万 년나를 용제 디스시에나 네 이치를 봐 날린 부르베 이내 장게 직시에당 지스 네 장게 시에 디스 년두미도
0: 소소 下载看的当面没塞的 你心个月 你那让起对 现在引起让协议 所以小爱给 让过我的个事 我让起最扎下我去看前面多 没什么哪里有的
1: 你让他自主 他都给不下给予那来老婆小明的
0: 用啊 现在你也确实大些的事哦 上个阿姨见面的 清兵的一起有个事 孙小爱给阿龙拉姐 我自己打别给联系 清兵给阿陈国姐中啊 什么事? 喂,让给谁的?
2: 我这里的,我让给,你是同学?
0: 叔叔,你也打去吧 孙小伟给年龄领解 有人给我们请把让在你连过去让这里住着

0: 오야, 가르시아 위는 쉐다. 이네, 마시아 권을 삼아야 오지 않아. 시에사베 계저, 수도야 요말다.
1: 네 가르시래.
0: 계승매, 라라 정구 셰프삼이.
1: 디오, 네 예랑 캐린제, 홍시자 회를 면접세리 소가 중요이.
0: 제사 라니나네 카체니데
1: 아
0: 순샤와이 랑위 라톱티 제도야
1: 장카시에유
0: 오네 스미레데스 장게 무익체도 스스 타세네 계획이여봐
1: 수시 랑게지 대책이 머신에 안 알려 제입 잡으버 밀마베드 제 당도게 나키즈나 레차가 요야 돼 코세테제 요므버
0: 切咱让你那里用不得弄追起的是呗？
1: 肯这些呢，可最贴切，让给俺几股钱你要买的呗啊！
0: 让俺孙儿给没得过，
1: 我上面让他干的个等给什么的呗？让给布丁的，你俺们那里要不起的，让给我撒一个蜜月日多，让我有我能可多俺乐的，你让这些，听啊，听住，听呀，一年你让这些，喂，他的让给给些对，上面互动了。
0: 팔람 치세도 와. 다치도 예랑 케스라 나를 용제 셉셉자. 랑게 켈림지. 是吧? 저스텔리. 야미자 추부 남차지. 아, 따라라. 통우여 치라사. 저스텔리 생이.
1: 랑게 니가 세이. 저마사 니가 쓰네
0: 체네. 나랑 차부.
1: 也只是让你做事情，起码两个你跑了，找我谈些药嘛的。你对啊？别，当我让团队不多。大姐的良心呢？我没得这几不是。让我们大姐让谁？

0: 저 소시 승마사 규릉 혹시 웃고 오겠어 지혜스 니에 디이는 소스 쉽지 인생 부입자 操操不定 저를 민망고 뒤에 구디에 없이 소스 작재민이 인생 부입자 로디게나 첩둔바 마고 다 냠레 지뇨 이는 르게 초기 저 소시나 림도 근데 세네 마세네 첩둔 유배시고 친초 현 림마지 대야 레리기 중심이 없어
1: 다그랑시
2: 마도영아 다 먹어 띵아래 굶시
0: 신조래야 굶시 님부디 조라 수업 제도니 나네야 수업 제도스 마지
1: 저지 봐. 지.
2: 저 비다.
1: 저 비다. 저 수신. 저지 봐.
3: 지. 그저 제지. 땡기 자게 수술 고추니 여러배야. 내가 전에 니엘 미치심 고리. 디제 하마고 삐지.
1: 지마사.
3: 도스 레라보 쉐오미다. 디리 레르사소나 사가 양세지. 참아 그섭지 우유.
2: 낭다 먹어. 도홍 아래 진다 되죠. 공개 매없이.
4: 첩등 직무에 대해서는 마티아조와디 뒤돌 용야듯이. 저 지혜라 디링과 갸디 용두 매없죠.
1: 저 수신 디링 아래 조무소.
3: 지혜. 자기 고정과 수신께 시협성마 지망장은 편도 입장시. 쌤 쇼라.
1: 요조.
3: 요구도 놓치쇼.
1: 怎么撒
3: 수수, 롱치린 여마시 상무공사 지기 빈조시와 도네들이 저도에
2: 니에 도네 제스모에 개시 니에게 시에다 딱다 대문도 삼나 마님도 밖에 제일 멋진 탈리
3: 마리 노치주 손자 시에우리 망스 시에우리
5: 这只鸡 와야 다발리 쥬
6: 치나 구차 바이쇠 삼쇼
5: 삼쇼 승계 수리
6: 나이
5: 저 수신 임브리
6: 여시다
0: 저 수신 가르쳐서

0: 나 숨쉬 삽치.
1: 쉬다.
0: 자도다. 데스트업다 인생 망고도. 이내 취계 세나러. 처음에 제임도와. 취계스 제모디 촐라 말베아. 니 쳬고드네. 기베 쳬미 추동 사베지러 취나르 쳬. 추토르니 장팅팅기 선나 슝구지. 디제 쳬는가 즈텐세러 지자 토구지라. 이왕 공뉴 쳬주 말베. 랑가 쳬나.
2: 야고도. 선주도 문에 비랑도. 쟤는 아주 다가랑 척빈다. 영아. 네 세야지. 접든 비기 봐. 네 초도스디 초도. 촘스디 람사 촘치. 접든 변면스 모두체 착부다. 용두게. 솜 니 지. 초도. 와야. 영시 가초스. 촘. 와야. 빨리 줘.
0: 신나 구차. 바이카사.
2: 삼초. 바스 루사.
0: 더더지긴다.
2: 용아, 계속 말해. 양자진다. 양자인다. 승마사. 와야, 접두기 좀줘지로 용두에.
3: 용아.
2: 와야, 승마가 저지시. 솜, 니, 지. 초도. 촘. 와야, 빨리 굿. 저수시 접지.
0: 동시 김규, 발쇠주고.
2: 삼초. 저수시, 딜주비 발쇠루리.
0: 가리, 가리.
2: 딜주비 발쇠루.
0: 아래, 하코스. 양자진다.
2: 나타나고 야면 예수께게 영화 양자인다 양자
0: 딜추피 딜추피 하코스
2: 와야 초도 좀 빨리 줘
0: 스마사 철표와 남세 슈다
2: 삼초
0: 우이나 되샤
2: 솜 니 지 초도 와야 좀 줄
0: 딜취피 우주주우
2: 삼초
0: 딜취피 지쇠주우 딜취피 류하사
2: 주동 와야 춤 임바줄
0: 딜취피 발쇠주우
2: 지쇠

0: 약시 전화 단대 걸지 마시오.
1: 저번에 시험이요.
2: 저기 소필.
0: 어야. 이다 딜레 용신다. 용신다.
2: 어야 이다.
0: 이다.
2: 저기
0: 저기 저기 소음. 어야. 야오슈스.
3: 접주진라.
0: 어야 삼쇼. 저 피터. 저 수신레스네.
3: 남자 주위.
0: 할래. 도스네. 저랑 통화주고 위야의 권배지를 발난을 잡고 있으면 다시 후계지 말지.
3: 접주진라. 딘제시. 나 저 수수가 원에 라유시에 마시. 니세고라 개바 메규 섭진 포지. 도스모 돌아야 메치 없이. 니 중국 용기 매바 약수세제 매주 시주자 신의 알아야 주부시. 제장 불중시하디 육시한 성비. 계량게 첩제디 균능 그제집도 계량게 현세지 아주 수수로 힘부먹고 없이 제자 빨리치디 아주 수수게 소프트 인사부디 제된 다그마시베 우수디 제 나오마시 시바
0: 저 피터 니에 우수 연민다 카디라 케린사 조주도 비바르게 채울러비 저랑게 딘제 셰너 니에 긍생이 잘라 약수디 스매프샤프시 딘제 큐니 우마다
3: 디딘데 계량게 다주 당통시
0: 아세 처음 먹고요
4: 저 피터
3: 어지 딘제
4: 먼저 저 피터
0: 그세 포사드 오스도가 수고링고 돌아 데서 되도 도스네 랑게 위야 권제 다스슈테 아 바이자데데 야오체 토지
3: 마리 접지진라
0: 저 피터
3: 지에
0: 랑게 처음에 상무사 첨부체 카케 첨부토 빈기 말와
4: 난다 먹어 예 접죠
0: 어디 포사드 베라도 두스 세우레 도스네 랑더 균다 저 피터 룰루시시 와야 저지시야 저지시야 와야 야오체
2: 이다 저지시
0: 뭐냐 야오체 오스 얘라 치오
3: 지혜, 불중지하디, 니그시라오시, 니입시시, 잡잡중지오시, 구부우주체, 카드수세우마시, 과중에,
4: 신수,
3: 첩지정기, 된제초경과, 신수에.
4: 예, 신수, 저비다, 야수.
5: 天子 첩둔배来这的 年个시라도와
3: 엄주호라 지月美규디 첩치류도
5: 첩치비캐미도 日过세个캐샤 개세 교수차기용고삼나 주칸격구리
3: 뒤쪽가족오이나
5: 용실에 답치고지
4: 엄지라 기란게 텝시시당으로 난다 아 첩둔송사 도시교빈 융마시 더도대문구첩야대유
5: 슈바 日过다 규범에는 님의家国之사 니랑카드체고 락부디체도 你想你是多少个 谈的就换结尾呢 退休起来中马谁 你那么结尾呢 我们那次看了没现在听马的
4: 这批的 这让个太皮是多大 我们那都是叫明马谁 这批成了了 长得像个自己的属于
3: 七月 你也是这么领的 我们就来个说吧你 如果冤家了 能就当明马谁 其实我们不冤家下边呢 想对人别的差不谁
4: 这批的
3: 行吧撒 你和我是你 접집成了,马杰宇的马杰宇씨
6: 피터, 你现在比较有原因各地丢让给给不做这批节你们都拿图看书啊给我顶这批念一遍何子让给写当爹呢让给俺用了军队免不着顶这是我说我我搞不起来就我也搞不起来就完了一年接成了其
3: 접집成了 티리 잡된 지도 지유라바 매교도 스포스
7: 제작 이라비도 기랑들로 지유 잡된 상태 되도
6: 와리 매균 포이나 쟤는 예수 여우식이 없죠 다른가 비전이 요야디 조 소신 두야이
3: 소신라
8: 예고들로 대고로 잡된 지도 매균 포지
6: 또 저마도 란토야 미차브라 타마디 처미디 치도 자기 용도 지야기
3: 刘多马这边宁多地我过不去拉住现在年生最近多大米他的罗源里苏心吐气我上去
6: 那
3: 大伯你也归置去说现在让俺的压岁这批成了兄弟让给恩吉拉的兄弟要去免去要去 苏苏等都撤不了戏，俺也准备的，兄弟要起了。

0: 시드 시규 맵 시드 시드 네 세샤오 세샤오 세샤오 세샤오 세샤오 수시지 시드
1: 하지 경고 중아 군세례 자도지에 주규리 랑키 비벵 안에 채소다 저지 지규야 녀롬이 이른 쳐샤 랑가 채 할 수 지유
0: 수메 녀멍시 정다 지유 마세제 된다 가류
1: 어 많이 해야 돼
0: 건조 지게 친아 자는 게 실수 저 있으기
1: 아
0: 하지
1: 니 실례 멋진 봐 라레 인부 유브지
0: 근조 마셔다 가리 인부 미리 근데스도 니 심은서 미디 맥시다 가래 기업자 워시야 민도
1: 아차 셔 잔디엘에 그치기위해 디멘조세리 깨짜요지 아차랑 오늘 죽었죠
0: 간이 오주 제주 가리 라는 삼자 유배
2: 세야디 무튜 유배다리
0: 기니 대유야 가리 마
1: 저 소신게 저거를 잡자 나 용비
2: 나 인생에 작전 첩집 지러 셀라 당구유 사지야 오세요
0: 된다데 주네레데 보신 타지
2: 말해, 네 가르사 새 랑게 제지 제고르다. 작전 첩집이디 랑게 유무요마시. 유린 시계를 쇼니에게 중고하르다. 제자니 칼라디 담배지 콘러 싱갈 로베 손나시체니이.
0: 낭나 먹어. 돈도 구지지 않신다 유베. 개변에 나 레어차 주의.
2: 아, 세 샤와이 샤와이 승문 깨다. 你 다시 생활한 새가 용지 然了 清平 섭지 然了 권다스니
1: 나오
2: 더비야니 니 뭐란 규응유 뭐란 규응함시 니 되지 큰 말이 제상 니 딱세 세브셰브규 많이 가요 규시드 세토스
1: 이네
2: 가리 이네 쓰그래 더도 함스시 니베 장게 제바 오베 범디 제지를 코스티니 용구르베 니 수 딱세 세브큰의 재미도 게마키베 게스트 제시니 요르베 아. 승마사. 장게 통성아 니에 견취 네베 체비. 카산랑 코스 팁네소. 세베 주메 니베 니 메체 농규 시라 치기. 삼시시아.
0: 좀이 라지.
1: 저 소신 도스터디 아차샤와 던돌룸란 유브자 저랑 가서 제 할도아
2: 샤샤랑게 가라하고유 다리 님이 야고 키스 제리 니랑러 쇼차 챔프 캡쇼
1: 야 저스신

0: 이슈에 통화하다 아니야 저거 철든 시규체비 랑아님도 용게
1: 랑파키다
0: 두지른 것들 대신에 랑강아 삼시에 마시아 하리나
1: 나라니 파파다 양게 세브선 되미도 갈래거기라 드제치리 미도 키지라 내수 대부제 대시에 다니이나 람무 튀시에도 키지라 삼신 다유나 랑전 되면 니치초
0: 마시 랑내 뒤주디 숨쇼송이야
1: 랑다저와 요마지
0: 야

0: Moji, Giji, Nizu, Tujin, Nimuro, Sargubi, Sadu Liri Kaki, Nizubi, Kaji, Mujupta, Lizu Nindu Vitoli, Giji, Dimbe, Swan Duchi, Bizun, Tumi, Chishinbi, Yamsan, Balin Chibi, Oro. Ranjong Ki, Choyong, Likabata, Hungry Mawa, Nibi, Jigi, Sumti, Shobi, Nizu, Zinjota, Nizubara, Jigung Chibi, Kuru, Sangubi, Oro. Moji, Nizu, Rin, Ranjong Ki, Rinne, Yugor, Ki, Chagonazo, Bibi, Oro.刚才电梯发射通一路途我今夜随人梯电价减送他人类预报了电力解决了规备动作所的都是难为活动所以我们先被军人梯推给新的学校人类民生先把用着先把它电脑让这种梯砸击新的学校人类你就砸电最便活动发射通到了新学的团结电总创造的下次公送他新的扩展减送先把活动
1: Small Linka Kunkam San.
0: Kungam San.
1: The car Purga Sunga Chilambi. Linka Nathan de Punchon Sanguinum Jasipa, Gusushu.
0: Kirini, Pundusumbe, Si, Jungata, Jilinabe, Si, Ji, Rizabasanshi, Shamanan, Dun Shivanam, Serona.
1: Kirini, Angaji, Gajinia, Zutuji, but Ha, Chaki, Shin, Chuchi, Tube, Chongini, Yangshin, Gatiway, Chongsi Park, Liji, Kaginia, Zube, Le Junkin, Yingdop Tony, Digidin, Betsoa, Duchi, Bezun, Humi, Chishin, but Ha.萨贵别连了准备你也准备去年上八零七不是
0: 我记得那些球队车中开拓我说启动两人前边出了皮球员连这么去连年电送前列我说下东突破给人前行有不是那是各国爬过的球队两个可以客场宣布刘金奇我记下集我说启动两人前在我说特别忙的前途拉巴的托女主三百两个的忙的前途年岁人连年电送前列我说启动两人前就给人前就赢些什么事没认为三月别林奎奇苏州最刚奎度亚列这么去女主三百两个的破评有不是偏重圣城阶级苏州财务公司经过了孙永奇你对我所忙不的一个独别我这人你说马下巴拉我所竞争前就给人前就赢些什么事杨兴加起为康中萨多罗别本亚尊去南北行特别看起加进也最别别本亚尊前列萨多编织了巨大狂悲永久了团结决心也不是我的彭城唐兴去做那里去组织前事了而准备去连年顶送前的南站组织前的我咱忙走给错位求在他创业的配件用具了别尊前行也不是您这波总统让我们下间团队顶些连这么去团部顶不他用不判断用具了别尊前行也不是新的文官彭州人了文官去街上没多级别我在协助主干去忙走出了我在天给协助主心也不是前些三对写字了平常创造的公司识别错别没认为狂跳战识别第二三没得不人员去接电闸别推过仓托东西有不是平常创造的曾经推列托南参与公司识别我孙南司令去城市三对前列亚及在这边国国共性员年岁的人当里军人他三对前去体验别军队别人且国内人接送不是新的文官彭州人了文官去街上没多级别我是社区如果去入面阳间地震去狼嘴虽然他七里写下了点点行政区给忙做出了社区主角赢些什么事包总让我们下间团队定期列队吧杨胜元去年岁吧刚一了炸米西列车前的永不体会忙我用戏接送不是我的彭城唐县南站组织的列队吧李建平给年岁的电力三队的人当队的则为配件用具了团结小聚营协送不是年岁的忙碑连年电送前的这边平众组织协聚了别不加他转不动其他亲密营我给把黄建成给我这年岁人我都忙不读协送不是黄建成里那些我给不是一把他罗尼空空了我这年岁去吃个啥月第六个经验随人空他列入去我的心也冲凶抗杀的决定忙做出了协助主心也不是黄建成去其实我懂我的儿子我了他的结果把他能不抗拒的去呢要不有名三部的新个月结束不是黄建成发誓了确定年纪了电米过把他我都接近协助决定把他我都接人心冲这三部的都不月结束不是你懂这批老罗借用去我今年随去吃个托边黄建成去年岁里四季七岁银七八破队在这边浪花了二十七个月成规七队现在初级先行出了个多节送不水 Nyoje wa sunam tsirin ki, kuyo gong jik la nying ri re tumdi nijin le sumje par du. Nga ji gup tewe ma wa du. Lega ti ma si ka le ka zang yo gyan, tumdi ri ri gyan cha me bara zi ju bi la na dui du lo de wa ta ga zor chenpo du jie sun ba shi. Chong yir ta chong dian de chong si para, nye zui bara wang we tu jen di na mi ma mo shi ki le ne din sung chen de mi sin gu we dem ju du xin yo. Mizo tuk bi lhasi mekhor pabzu su le du ma cui semza kwe bu chinchu na wong chi gen cang mara shifu zhu xin yu. Hwa ka chong yir minzi kang tu mian duen bi ngar xin le ne din sung chen li ya ji mang zu cui di dang sung xin yu. Chang ngar chi wi pyo chang dang ki xinza zong tu chuyo kho tuen nam chang kur du ki le du ma cui ngar xin dik zi le xib xir chi xin. Chuyo ta chuyo kho tuen chi ju gen lin chi xin yu. Xizi chong yir ding ye zong chen tang chong di nang tang chong zirwa chong zi ki chi gu li ji ba ta chong zi lhen gang ni ki bong gang ki du yim zi zi xin gyu di tang zang mang zou ki yung bu pan yung gyu ruwa qu dun ruo qi xin yu. Ding ye zong chen tang chong di nang tang chong zi chong zi chi gu li ji ba ge sang sam ju ki ngi jing ye zui rin cong du cuo di chong zi tun zi bu ta pyo ba guang suwa cong ruo qi di mang zou bo bar yung wa qi ju yin xie sung ba shi. Nau zi chong yir xin zi zong chuyo ta chu kho dun ki kur yu li dun ba li ming fang ki chu ta chuyo kho dun qi ju par zang qi de me bie nye zui rin li ne din sung qi di mang zou le xie ju ju ju yin xie sung ba shi.
2: Manzo taksam namda ge tonne da junyu ge tonne ene ja che mi ma manzo la ene pida ge shu shu kon de je to ji ge men ju ji be ju ri nang la ka ne chuo da nyung zin chuo gen du ji du ge da taksam namda ge tonne shu shu kon de ji ge la
0: ha sa me gor pe zu gen den kur ju kor gang ki de je wa jia me pin zu ge ngo jin ye su rin ju bo ma wa ta ngo so won je ma wei ngan zu le ne ding song xian de gen den dian ja gen lin che ju yin xie song ba shi. Nye zui le dian le tui rikwi nyam sang wun bar chi, bie dhub le dian le di ji dian bie zhung gyur du. Yang xin gya chi wei sa duro, nye zui wa chi tong mang bu, le ne ding song chi de wei dong chua wei zhung gyur du xin yu. Le le zun xin nying ri chi wei nye zui wa yong le kui bar du. Yang jian di dung ki lang zui nyam sang wun, ngu ji zhu bu yong wa shu chi sung ba shi. Huang jian cheng ki zi bie pen zhong zu zhun cha chi ren lu ji su bu yu yin chi sung ba shi. Zha xiargen, yu yu qiu yi, nye zui ni di ji dian bie cua du gen ta, ren ni ki ren dang wen qi yin xie sung ba shi. La zi ngwa zhang li dun ba, liu zhu cai yi, la zi ngwa zhang ta ke long ya bu yong qi, ren lu ji su bu yu yin xie sung ba shi. Nye zui bie sang bie ning dup ta, nye zui bie ning dup, so yu ning dup jie ta rui dong qi, ran zhong ki rim ka, so zuo zhen zu ki, le su ba ta, nye zui bara tui jing ki chen zhu xu li, so zuo zhen zu ki, nye zui bara jiang bie zi sim chen bara qi yu.
1: Nga ri su cu tui qi xin bie chun bie ni, xing zhong le ge tup se tang bu le ge qian ni, lo ju pi zhu ki yu ba ta, nga ji pan sum tu, ga jie le zun ta yang duan yang zi yung wan deng ki yu bie, nye do ni su ji lor, shang yung zhong ge nga ji nye zui bie san wei xing da tu mnyu yu. Ti ri nga ri se hui su cu ge le tuan ba, la yang kong ki kim du pim ni, kong la cim ji ngui ma ta yi ge zhen na wa ma si, gang e ka ri yu mi gen zhi yang na wa zhi, nga ji nye zui bie san wei xing da tu pim chun bie ki. 从外天刚开开的玉米他连接天了归国开的玉米跟着西部城南群位新归情不提不穷身体连内电送切的行政网送了西部学铁位里国主军一些送不及我这次可以说从熊屯区秋队列国可以客栈选拔人际多级他落你最别上班层着学铁巧用他连日归了去把马赛你最别上班检查选送了去月我最你最别上班错切别刚开心和动起把他昆措江北西宫西决团军也不切念 昆曲错位归国公他爹堂松用所前年土古肯寺多起运行送不及人之创业车业区给李坤他相冲的李日看他铁坤看借给李借李所把这座前年他点真多牛日就成为真多铁局所做增速给土古他增旺经路村把前原来真多起于土车业区所做给特通给克他让用穷人之创业借人不松给你最别上别实际前年托片就来推勤给村镇外部养真年昆曲铁坤 看他连日看了批为立给了托起起学一本事年之创业车业区给立即把地给追而去他不听别真多呢秀于才给不一特通真多穷者可惜呢学不一 三百几部穷些送不着。人之创业产业区积极所做的出去选拔招聘生意，前五天产业区给连接连锁为连乡村啊配送厕所到我们县，连给年度营销谈切不切，连困谈连软玩给团结营销的待遇。俺村某区年最被人多谈，所谓人多台北东园些送不着。你现在将用给创业谈社会，提前总谈去看给所做的，年规团那么几日给村这些个变脸，连团变，故有张志伟连主持于谈，年最被七日去年随时去。提醒地区去些许的年节是具体，连锁满足谈精准没准前途，连锁被团委给规划谈送之前年，年最近送谈期望送用，所做些许所给只有四九之差钱余，且得日谈什么句，连锁被催，当谈师兄去透过什么谈，所做也出给错多的权威，基础用一二个作为个人呐，年最了进去谈，年最把透过，年最把亏些区别，那么上不起下不签约。他三茶杯冷块给克罗瓦张德军去当堂师兄提醒将积极所做给透过什么错穷连能三边连听不行变为年俺催出具体连给贵秀所给我签年追不苍马写不需要我主编一起送不起
3: 李座听着刚刚又被签对了透过接着那个买了个模拟通给参与那不得透过些时间了
1: 那就从去积极所做连贵组织的那个主任选拔强跟他们刚刚又被连锁把参与签年刚刚写我一接了俺催母体若有连听定的中年连锁别给别要学习去运行送不及上将军积极所做西人的全坛沉落跟宋部一类结巴实惠给将用给人款所做给西人的协助主出去苍白什么的基因协把绝全作物前年金用来开发他烹饪忙娃那批钱给村这些个比喻他把土你最别上我他女儿给娃差不多两个给开了我所连能三边你最把他提醒真准你都把他可有张着我送了开球年协助主别连锁别通南坛给那点价给那我姐推动当有去送不及 我今年虽然将用给社会看看你们批送错别人类与国企切过别年明日看看忙作谈与国文南中南点别年熟悉各种图片推荐下一本书
0: 这两个月才几年的阿卓那些七松堂托没哈张给忙过来一把他那地里我就去得救真的年薪一把书结果呢随军给得救他大三所给南站归置去一把他大把去强求别接了的什么我去各自请不妥一把事
4: 那么就呢我都老三大学等于对了得救他嘛是对我去年最推荐了得救他等于能不能让你们都点到用的意思俺的哈张搞不清楚
0: 哈萨崇也是城管区人类与国局党组委书记局长金三学生去俺最明于昨年忙做区人类从贫松措施东局体验亚级崇明他与国老南使用我所新目的批比如各自许据营协送不是我今年虽然努不能给那崇明他与国老忙不了一把事与国老王老给俺的江苏的用银内地的天天吞水忙不独别多咱牛子鱼接送不是今年阿比蔡金年努不林克拉热对金总新年的一把他将用给社会看给比例热对吞水你说他整顿起一把难每日给经过他那些所在所天天吞水忙不一把事他定替我今年虽然努不林给那花没吃不顿他人类七日所给天天吃过忙不必一把事凭着滴滴滴落不少人类具备财务公司来中部七零三岁的提拉尼按最吞水时吞水的整个局部都接送不是
5: 昨天按最给美丽的开局给等比拉西给等这的特别是呢门主那关键是能这么的所有了按最给特别的就局长局长等的意了所以给龙北吞过的这样的基本是能满足六个白是能满足这样的一个塑胶金吧满足他们的跟等这样为了
0: 今年阿比在今年培训就给人类他与国的给我在文保的区别严重性强度的你我他可别别马当给强度培训的目的级别人类与国的到啊国所有不是强度从业的去人类与国的三十他与国的人民整顿前列强度人类吞共他人类与国的吞列娘这一批业主就了滚地当月不是前面的崇明一系列结果培训的就有给人能增长他文明学校人类文化的七八马斯没体会忙我前面的越过了永居以往超越接送不是前面的崇明给人类越过了文教的我主要的刺激给三十人类他看别文明学校人类恰点那人增送健康通共建我边前列乐至越过了三十他比例人地西对于 난주 균두 체원 나서 비리 미티웨 마와 참도 용주타 균을 눈토바 체리 참도 진리 유거로 튼리 뷰다 공비 용주로 兄弟 체주 인셰송바시 신드시비 치 숨주닝게 고모 화가 총기리 예루 진리 주제 총총 응어서 레니의 최고 소신 총미타 초시 삼계의 용외 유거로 남 심세 결인타 인수진기 정진 냠린 남자 문민 수사 진리의 진우 냠린 그 대신 미세 토니르웨 표시웨 징조 당리 로든지 통과 허와라 시에비 이수타 발린 르무치기 냠지 짐든시레 뢰신 여바시 로게 르무타 발린 이수 케베 튼종기 주시 쉔바 선은 무주기 다리 삼주 짐든시레 표시웨 징조 당리 로든지 통과 허르승기 균도 첨부 공원바라 치유 지송바시 모자르 체외 쇼방기 체미 남가세와르 체바타 중심기 록준리 록의 이왕총비 체미 진정시 주유 미매 넘주 동가련비 체미 크잉소 이그타 버리 망부 초비진 예루 진리 주제 총중 녀종 제바규 쇼가 총계르 기 진리 유월 냠지 공비 용주로 튠삼 용기 제주 유남기 네다 서버시 총유버시 쇼가 총계르 예루 총든 녀종 체유 긴주 공시 견구와 Bianba yuandien ki, chomshung ki cimu zianjong ngarwe pinsum soso dangde rinne yugor ki kuryu sabdo dangde chomita yugowara yingshu nambi rizhe nyamnin tuba chekyu yin shesung bashi.
1: Chiondongi ki shuji xuanba, shangyong chongi chushi gamsi ding ki jinti xibe ci sumju ni, lasa chongi tu, ngaji nye sui rin ki dianjia gansu ta, rinne yugor la dine zianjuan la guibi dong cui son la dixim nangxin. Kong ki, 年个国吧他点价给林奇吧批给主角工地动作给林天看点地主地米日看给忙错我记年岁给不写东土给林奇归西送日刚才的那么做谈不占不到了所进军亏的拼命与国年龄期写书给送所给年去倾多西不占狼行空气谁年给与国对吧他与国期谁年问吧切地 通过月吧他错过月吧偏女月吧借给中华米日集团作为独西电组起过吧他孟西这个退伍仓都懂我从你这岁前天岁年电价给他在电部送过别人送了我日跑过春兄徒刚才的人去听给他从你那岁听到哪里从不去再去其他忙都懂了他天才扩追批送措施当地 开决定了他不利给人年与国年龄其实对过别归门了我日 邓雄总只要举上所谓定性儿空气三对滚地他年看了托孙切给宋之切地孟西行就他现在推开永久兄弟给托比例推在托年长大对滚别浪切对闹日空气特通邓雄总看着中民娘们来看他龙人想吃了一些轻餐着热得心闹日徐志涛结果看起了修一笔日
6: 中央给健康库有提供给新增成就的他你全清新给这段时间点建筑用缺点列权给归拢归置众多即使孙俊年错一把他全都问给军委上军中给军列主席选拔电别其实给从年头的当年你全只退替你给和健康西别托色对把他成就平均组准级别连接组织把他
7: 科学南水推仓水年你全只退定色切别卷堂切入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角的东
6: 마세 숨지 제비 군론타 폐림 남된조 제기태 세제 접시 전유종 신뢰 총집 팅기 팅장 쉔바 보전 쉐키 신뢰 휴샤 리네키 진내 표준 수남 리네키 진단 개진 균진 제바타 니네 타파르키 표준 수남 리네 균경바 숨내 신뢰기 멍시 제비 총집 리네 수균타 신뢰기 견감 꿰바덴바 시내 개중의세 퇴배 신내 퇴내타 시제 말아 된바 제기 세실의 지송 수유에 제송시 수남 시배 균진치 표기 신내 수자 리네 민순 시바니 전종기 신내 수자 리네라 그림 된배 권내 리리 팅 담부 제바시 인배 대능 내 딥조타 지야 소자소 자제 수자 리네 뉴스답게 추입시 팁팁 버튼 준비 제배 표기 신내 수자 리네 옥된 타 리지 리슈 와자라 송겹 로드윈 폐주제 제규로 시진서 개진 고든 제유의칭 장중기 총셉 타르게 특주라더 제바타 신내 총셉 팀럽 제엔 준규로 군대 대비시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쾌공기 차다 되바 서도 경감 견된 신뢰 피계 동주로 군대 팁규 저와 유예제 솜시 세용원수 전유종 신뢰 총집 팀기 변종 변조 강타 변종 신조 롭친 변조 레리라 제로링 변조 야 된조 링제타 타스타 로게 신뢰 총집 챔바라 팁티 나유바타 중국 신뢰 배준 강기 표기 롭진 카지라 신뢰 천재 배립 나유시 현야 중화 신뢰 첸로 팁을 현조타 편중 신조 로브진키 타동 세윤원수 신뢰 체리 표준 로메 장퇴 세수 용의 죄배 남장 죄든 셰바라 민다 그바 시 시제레리 라제 로브린키 체리 소중키 주장 쉬엔바 셰프 신키 비딥 대능 서드 켄덴 디블레타 추리 멤버소 칠레기 루브지 그고르 신네 로마츠 티티 낭튼타 랑사체 신조레키 퉁원네 튼타 송제 체디 내든 타주기 니버체로 동주 인시 송시 편중 신조 롭친 로메 레튠 비 부자 저더 준키 팁스 렌조 기로 주능 로마 니게라 로람 체유 젠딤 체신 님부 수디 장튼 식수의 기 니부 첨부 튼바 체규 인시 솜시
1: 나진예 수지 정용게 사제카게 총제 코트 당이 바타 렌콘 덴부유 티린 사회바 타님토 파서 동갈 신쇼 튼세 뎁손 총자 교티 샤제 공숨타 신제 긴수니 출라 켄도시나도
0: Debzong Chomre Sogju Rimu Tangbu Debzong Kuto Yunnan Ki Shogota, Hainan Ki Dongwa, Guangxi Nangwa, Shandong Ki Gemuta, Guobuji, Tumchung Jashin Yubashi. Chongbo Zhou Zhishun Ki, Tiling Joma Takbi, Zhuan Sumchu Supsi Simbi, Guangxi Nangwa, Yese Chibeji. Chongchom Cheka Ta, Sikukala, Dongchen Chika Yueche Sumbashi. Geyong Sajaka Ki, Xingzhi Ta, Ngoze Pi, Lhasa Ren Yu Ki, Solongwombo Ta, Wuxun, Beze Soja, Chomra Ra, Borjian Dun Yue. 총부 왕신메이 넘시 조르친비 서변타 베제소 참마 화사정윤의 튼기타 치송시바타 모제기 갸증어주 예매 송구 여제송버시 화세 총미 봉인기 디링샤타 모제뉴베인 내가 망부두라 인공양 삼부두제송버시 화사 동가르 신쇼 튼지에 대종 총무니 란종의 신제타 모제 코주 두짐 진의 치슈디마타 정용기 사제카라 모제타 신제 시리소 신쇼 튼지에 니리 체가 룸버 코주 지기여 총무리 신제 구토 개용 사제카기 능두디 신제 쇠버 망부 여베 뇨르 용겐기 총미 망부 여버시 총무 리샹화이 컴부타 신제 산주 시우치리 Siu-jie sang-ma nam-du-di-xing-zhe yin-bi chen-ge-ju-gu-du-jie-sung-ba-si. Chung-mi, Fu-xiao-bing-ki, Tu-jian-le-chen-a-xing-zhe-nyo-wa-la-yong-wa-yi, Nian-ga-mang-la-byu-ga-ya-bu-yo-ba-ma-si, Ring-guang-yang-chang-bu-du-jie-sung-ba-si. Tu-jian-ki, Chung-mi-re-kho-zhu-gin-sung-cha-ji, Yu-di-ge-chong-dun-chen-bi-kho-zhu-gin-sung-ta, Ring-guang-dian-bu-byu-zi-le-g-dong, Xie-bu-shu-le-g-dong-ji-le-ming-di-ye-che-de-mang-bu-dun-yo-ba-si. Lhasa zhong ye le dui lung dian jian xu bian zhe le che jin ta chong dun xu ge ju zhang xuan bo wang wei yi chong mi zhe ju ke ju xi song ke le ki su gong zhi zu che ju xie le dan de ka zhe gui du ki chong suo chong re kuo zhu gin song xie ba ta zheng ge ju bie chong suo tin xu xie le dan de dui jian jin chong re kuo zhu le gen lin che ju yin xie song bo xie tie dang xie ji chong re dan dong chen bie ren gong ki che dun xi xie qian de ren gong ki ge dun de xi qian lin lam su zu de zhe ju jin xu zhe ba ta song zhe qian de 총무래 진공 땡도 좀 왔다. 제주 순수 배열 제여버시. 화사동 예를 뛰는 대진 쉬에 총무래 대구주기 주장 쉬엄바. 단시 전기 조농타 공아 어머샤 我제 신제제의 명례 초용기 시비시를 치에대 인공 주무소 왔다. 인공 세부구지 대례 토와를 총화소 침계 자주를 시비시를 치유. 다른 안주 콩도 교육이 망주 총무래 총소 진의 코주 당이 인라 인공양 땡부 유지 송버시.
6: 지디시베 체 숨준이 인가 초 포가 총계리 기급 니베 망용기 거세 전도로 치모 천안 존 삼매 총대 기미리 튼제 당제도 제바타 포가 총계리 기 존다 추카네 용웨 전슈 주가 조송키 전도로 초부 제바규 타라 손은 총계리 규제 초바라 차가 앙탐부터 시 손은 총계리 규제 초베 초초 치링키 다딘기 거세 전도로 난간 추 손에 캐주 디엠베 멤베 리네 시샤 사르좀 타 주리 제바라 갸지스모와 추 니부는 것도 但请我最天天睡觉的那群人，他偏见多久了？母体学结局阴险，算不是？
7: 哦，当个讲个对嘴那的吃香呢。

0: 리그룹이옴쇼.
1: 접줄라 도전아 도전아. 얘기랑 비교쇼 좋시.
0: 영아. 다 영아지.
1: 접줄라 얘 비교쇼.
2: 영아.
3: 드리그 체디게 트립 로고 중도게.
1: 트립 코. 고시라 출시야. 야자. 랑게 안 로팜 중 말이 삼치.
2: 베비 슈자.
4: 순샤와. 가사니랑 시에비게 세브님도게. 랑게 안 타르마가는 용도게야.
1: 순샤와. 옛날 렉치고 말다. 뭐라 다 딜레미지. 마세 녀와 되미. 뭐라 다 좋아요 말이. 신수.
4: 고체스. 고체스.
1: 샤와. 렉치슈.
4: 수수. 상게 코노마티아. 니 샘순라라 삼자큐르미. 이네 장게 바르다 디지 샤오시. 미신다게 계란 이님도 위에 바르큐는 마티입치라 심무도
1: 가 심무도 가리 양문세 세제 비고 상무도게 오리 미스 장문 리메바 제마레 더더 카티 컨제스 저지유 니랑 터지 조이다
5: 마시
1: 제마네 손 샤와라 카부소 처음요
4: 스스 자니 가시 오셔 니 니랑 시야디 잠에 고전 마티야 니 계란 이 계획 소화를 티슈 식마시 장 송겹 제사비 스스 세비신 다그지
1: 세비시 고녀의 장아지 나 첩집 정커다 냠내 체도 위부 랑가 싱그르버 니의 첩제 타지야 하도 다들 쓰이 겹균다
4: 수수 장게 가르시에 오시 야 니랑 시오 장 장재민의 소자 야 미시야 도시 야 따다 오도시다 지샤 수수 냠내 수요디 변수니게 자긴 돈야기 규림 잠시 정거 손장아 장게 자기 가리네 캐리 능마다 리리디나네 롭지스 카 제고 주너 나라주 류통 치부치에부다 이내랑로 대비시 니 다다시게 띵라라 슈차비 나라주 니엘라 냠레게 되메겐게디 서이구 십주디 지엘 클리시에 촉시 저저저 니엘 공세
1: 좀해 마 예글롭세 서가 조유
4: 롭체
6: 예니엔의 랑 주화 줄 쓰이 마시
7: 엄지라 라방 아래 손자 깽 아래 기조
6: 개세 주화 줄지 如果 교업이나 중재팀장에게
7: 기랑가 다듬도 소야디게 최직내 뉴시 계승훈 내장한테 짓는가
6: 니니 초디 제겜도 요구 마시
4: 란 요구도 왜
7: 자
8: 지금 마사 나자단도 성녀 제미 계세 알아두니이나 저저딘 배질쇼
7: 저 롱마시다 내가 모여야디 어레노 주지 니 지금 마사 아스기 저 지금 마사 계신게 돈도 내가 모여비나 유준가 아야 채무 준대 지바
8: 아자다 지스 니를 쫓으시다
9: 저 전라
7: 무지 유쉐 유쉐 유쉐 아야 내가 용비다
9: 알레 저스디레
7: 유쉐 但过年那年亲别接了，可怕去吧。
9: 咱很久没学的，
7: 俺很久学没。咱吃了做不做这轻松啊？今天俺害怕个最近那零个名度，俺现在是不是松啊？
9: 第二，但过过那年这么说，怎么噻？
7: 可要嘛是，但过那些老兵呢，把俺们那个都整弄嘛是呗？
9: 你等到七到十去学习。
7: 啊这，要。
8: 哎，一行，人家一群生命瓜，有没辛苦的话？
7: 妈是，可对莫然难过这边呢，弄的这些可怜的啊。
8: 我带莫然我先去落地建筑去，莫然给农民工人阿全的新牛面，妈是俺来讨牛，莫然给听我个干你顶嘴，哪个过了钱不得啊？他们的卡给面不吃死，然后看自他找不找钱吧。
7: 要么那莫然给拿了，三万来去买着啊。叫莫然去接呢。지금 죽다 보면 중국 소화기에 등이 들으면서 저 비다
4: 장가 제가 좀 봐 나는 예수께 올려 비보
7: 또 수조비 난다 비도 접지 전화 도야 역시
4: 자, 녀마 되다. 지혜. 장게 정거 돈이 되베 샘부터 신기. 이내 다들아 로치 주소서. 제마 고급 여시.
7: 갈수 오래죠.
4: 녀스나 야쇼.
9: 저 피터.
4: 링다.
9: 녀대 탄다 접지 전락에 구비 이며 저치. 저 수신기 접지 사바. 파도네 개외 유고사디 조조 앙탕고 접약이 냠내 뒤뒤 이것이.
4: 영화 녀다지요. 陈哥是你的我那就找不是多第一回了苏西老姐人去了这么久呗总打起就一次给你写了没进吧给你写的过有看到苏大娘们来接比你我让做国家前给你去了旅游嘛是永啊上个金队吧打着就今天俺连起的永啊七月 정각의 되면 경계시다 속구샤 공시 침대배 대사수나 경계샤 소시 댐사비 소접기부 당구듯이 디 댕기체수 아 상당도 로추주송사 제마국급 여시
7: 말해줘 비다 딘제이나 경계만 샤코네 쪼랑강아 로구체체 접지절라 도체니 흉마르비야 아
4: 니어랑 국급제비 이네 레드미도 남자 정마시 단도 로치주 송다 지마 구급 역시 소외관 강에 가리니 너 찾을 수 있다 아 가발리 쉬 왜 라오 아니 용아 낭담고 소신 낭담고 낭담고 소신게 장토 위스기
0: 치유에
7: 줄리
0: 나와 치마 친구네 또 슈트에 사시야 능 누구에
7: 낭담도 자시야
0: 让你这球马的库克可对你那用个什么米皮给白了些得说听起来的库克忙起来要写的马上不要一年让三不到的两个马上把鱼人快去行不说两个人的名字让来不及马公对面两个人一起没多我七月被苏醒干下去啊等着一起没多你七说的这话可以要人公安女给这车子成了都要没有说让不说头顶这马戏的
7: Julie, kemi tu. Ngelu tu che sima shi. Shang che tu. Ma ran ni che tu. Ye ku go ma zha xi.
0: Rang ge si ta ge ji ba. Zhe, ni rang kala sa ti. Su shi dang ri.
7: Yo.
4: 소소 让 아라동가 주아디들라 감매비니 신구유 이네 접시 매바 장모 마저싱에 쳔부경시 라왕게 셰프타우시 라오판다 라오옌스로디들라 마란수 자고바사니우시 지게쉐라이네 모스제워다 아 상게도 시파치 그게 동어디스체 이네 신 다그지보
7: 지네 제바 계신이 비셰 신매
4: 디제 신잉마시 소소 잉분이 출시 마저싱에 샤다 상게 뷰제 약스쳔부삼나 무이다니다 같이 해둬야 매봐
7: 다 제시야 숨마스다 소규 맵시에 되게
4: 용아 나 속에서 걸어봐 용아 니가 좀 줘 감가 감가에 지를 게 세줘
7: 자
4: 가리 덩미도 그래 감주 취수 제가 나오는 취수 지기 뒤주제 용도 그래
7: 자 동바 토부딘 저 근처에
4: 수수 간다 랑치도 입에 쉬고 나 동바 스타 고야 미도 계속 장고 쉬어 자 나 대시지 미상매 경내 대대 고시 장게 시구이베 너네 쌤들에게 니시다 부분도 다들 더 미안해 증거 되었지 증거에 가서 다 되면 괜찮게 샤자 남사 미디게게 상 투구 있어 보시 제자랑게 투스치 마저 제주는 다게 뒤디어시
7: 양게 쌤들 이제 신의 란친 당지
4: 나 저도 요 말씀 부드게 나 친의 배도 가려래 老方的 장게 유무 매는 맛이 老方게 장수로 되지다 알아도 규제고 신되어시
7: 친의 주봐 차진슈.
4: 아, 쉬다.
7: 지유 지조.
4: 지유.
7: 가상 대게 바이자 지도. 라브메사. 나쌤게 마스베스로 시도. 다리 커서 제바지.
4: 영화. 네 레제죠.

0: 알아를 유유베. 조수신. 메시다다리. 장조선사 용스도.
1: 심부셔 봐야죠. 마심 키우스면 또. 제자 고양이 제 용비.
0: 로디비치. 얘 다들 진다라 혼나서 쉬사. 제마 고급이는 잘 삼던 그래. 장구시에는 잘라. 행기시로 어스도. 이내 롱도 교우면 놓아.
1: 조수신. 계생을 안 이거 발주 공스디. 로하 임비이나. 얘 레왕디 진짜 인시 마시.
0: 지든디가 계시 섬에 요 마시. 장게 삼수 제부상 뭐 수수님 출러 카야 세워지.
1: 아 류수지야 가위 브랑가 신세지 봐. 제장에 레 가르치도 이네. 미유장야디 홈대샤. 얘한테 미유디 상인. 얘 뒤쪽 가서 배제비나 미유도 죽으래.
0: 미유 옆에 저 상구지. 이네 미유디 치차비나. 장금 미유디 동상 죽으래. 마세, 님지 장알레 학차데. 장그들로 장신다 리신스니가 구대어지. 마세 님지 된데. 赵신다 왕신스니에게 장섭식지. 내리디 양닝지 맵시르다.
1: 마당도 후세레 조금라. 오늘 갑시다도. 가인스나 쪼란다. 쪼피다 임도 레샤 요시. 미엄마 오베 둘람레 조아도. 이네 지라. 레젠 삼조 셉시. 예 르도자 삼레도 뉴유. 디네 지르 쪼피다 갈린제. 니 후다 베다 제미. 님지게 신야라. 뷰징 인베 마르시샤라. 혼주 다야데. 니 호르갸르샤. 제상에 레그디 당문에 고조자 섬뒤
0: 예랑 샤와 상고 축축스웨 지유 거비들랑게 나 쿤시시라 제유기리 이네랑게 셴비치라 처음에 뭐 쉬고네 녀척규 손사 미르 제고야 좀 세네바 계세 님지 라이 바차샤네 랑게 나는시 당고 치고 치지 레리디나 교람자야 요 말다 나 다시 좀제 다그라부터 봐 나래 배순시초 제자님 고급 상마 진세 지구유 장게 딘제 차그로 와이다
1: 장게 셰프상 지수 나 롱도 시라 맵상 인기시 이내 그 뒤에 롱창이 등 아인기 마시 제자 단대 소 니 고급 까지 이내 루동 치 마시
0: 수수 담고 제발 진 좋지. 미 이제 제발 나타 고리. 꿀신 잡고 세트 심 치라. 공부 관계 남고 제야 경 삼제 마 뒤. 시와 부교 제 우유너. 님의 진이 나러 주통 마다. 마세. 님 미신 나게 님 섭실 주고 마리. 이내랑 수소 답에 좀 제 돕는 승비.
1: 조수신, 야주. 장가들这些장, 쌤 깨부친수.
0: 오야, 네 젠다소 오수제비. 피터러 나수니단다르지유. 가리, 라모티도니인바, 마님도주인.
1: 마님도주인. 마산신도코모도 아라토메. 조피들 숨부마수.
0: 용아, 젠니에 러스치가치, 라모르단제고자대고.
1: 용아,

0: 여우세샤 아라니기 세배가나 하팅이 되어버리죠 네 갈수 있는 거 죄송하
1: 어디 없지? 나 카쨈 탁주의 근접은 좋겠는 시행 마시
0: 잼부터 제 시행 마시 시에살리 뒤 시행부터
1: 네 시행스
0: 네 없지 아라니 저와 유 수지를 말라

0: 수수 대공을 명강을 대두 계란이게 치러 더부자마리 시에부시
1: 시
0: 이내 지겹 유락에 수수 내중원에 디 근처에서 캠비나 제일은 아주 지역의 수수 접체니 높장시시기 조절 개발 당국도 적불이 스캡자 시에부시
2: 당시
0: 단다야 수신게 알아도 모르다나자 강냐 시에부시 급기규라
1: 저랑 개체는 수샤베콘츠 주팀 잡도게
0: 잠이도 뭐라게 내주만고 되지 신마시
1: 이내 내주죠 피터 다들 비중 토하라 수신게 라스지 뭐지 담스야디 군게 도구치야 마시 장면 신고워시보 이내 안주 다들 두스디에 대피는 실력은 배 주주 등주 등 이게 편도 입에 내주 죽음 마시비
0: 편도 입에 내주 쟤네랑 경아 갤란시하기 덥시 실럽다 아, 니 쌈이 오시다. 계란이 니를 맡겨다.
1: 용아.

0: 아라 시담 디능치 저와 탐지 릉데 양조인다
1: 됐어
2: 지휘 니랑 치우 계속 나랑 나 롤레마 수고나 저 수신게 최고 맵스 브리스 나 친구 리스와 제너랑다 저 수신 님도 근데 슬립지 그러니 님도 유네 랑게가 마셔야 흐리나
1: 这批的上个山用吧。嗯。啥茶几要求多？第一块你面干大概用四笔，他们得数字面干的全部是。哎，大米多，加上他给我一杯，拿出去休息。呀，得的。嗯。哎。卡通哥。嗯。

0: 저피더 지여 레게 피림 오늘 항상 알샤 까부치니 이네 등문레 망친샤 직전에 대개 굉장히 많고 자토만 용성비 수신피게 근처시나 아자링다
1: 저 수신디 난다 민도 이네
2: 가되다 응 니비시 지여 굉장히 이제 어제주 더도 지여 송예다 점점 이제 요가 세브지고요 뷰진도로 진짜 야오치고시 제마시
0: 네 자글로제 저도 세요시 네랑스 질 대비 카셰스도 사과도 셰고야 지디 네 디콘랑 셰베 로메크 시딘조 더도 디치 디 왜 네 양자랑 찍시오 라슨 질 찍되다 디콘 네 셰브 상 찍지 이네 양자 셰고야 디 키멍뉴들이 신수게
1: 신수 키멍뉴르 봐
0: 제 이야, 대저다. 다 채용하시. 디님한테 카바디지.
1: 네 주듯이요.
0: 다 채용하시. 네 그 뒤에 키랑게 견세시에 봐 카카하시아스기.
1: 카바 배드 카마가나. 만조제와 요리.
3: 제랑게 카방자디 다구수이면 하고 중에 디샤 민웜시아오 주버.
0: 게르크 상두선상 근조탁제 시시오음도 인도반년사슈는 신의 탁제 시그리사.
3: 제니사슈.
1: 안자마치. 니사슈비네 록탄툰베 그긴고리. 최바유 토구체부치고 긴마리.
3: 전 공리디 패미 잡잡아.
1: 마리 마리. 디토네 튕긴 시부디 미스브자 주토지. 최상은주 삼로 당초로 균도스 당고고요리.
0: 전교 은일 쉬다.
1: 답디브리. 독초 삼단다. 뉴시비 정중디 주나라. 미는 침부시 총부이는 대추네 미신다질 케멘 침부시 토부요리. 최장 수소 개비는 디추네 케멘 침부 통니드 수레.
0: 뭐이 왜지? 댄디 코시 조수진 오신 코라촌은 성보지 제시지와 다리 라야면서 캐나니 코지
1: 랑길레브디 딘제 고글라 응니 초고 지야스다 민도 딜레욕슈
0: 루이웨 마리세 첸수레 이슈에 랑게첸
3: 예
0: 아니 간이 치쇼지
1: 허싱 아오네 키닐 항상수 니 키닐 치우 루이웨게 디고바 차샤네 미디 근저스체 랑게 대사하다가 두도를 수비이나 아
3: 예시에서 디님한테 틴도 수토네 지혜모도 요마시 지혜지
0: 근데 지혜지 디님한테 아다님도 당해지 지혜지 수토네대 지혜모도 매봐
1: 디네 둔지리 니부디 디님모 모저당제 수수치고비사 게하주니에디 지혜체 라멘부카리이나 텐도가 도구사슈디 치유에게 닝그나스디 그들 랑랑샤 딱다 수신님도 유두 랑고야디 경쟁카리나
0: 급키브시
1: 급키브스야 딘제르 녜히치 큐는메 칸스는 녜 탱기셴능신 수수게비이나 키베치슈 치유르르 제자 완주 다는네 고주제 치유를 딱제 치야디 개치슈리 생기

0: 야, 장 뒤다. 유지 뒤 뒤다. 창문 안 고르시야. 디나로 잠만자 셰샤. 수수 녀랑 셰오. 제원 유지다. 샤르 링네게 먼저 뒤르데 역시. 고조 고급지 잡으시고 장 타가시가 등시. 장가 더 쇼디시. 녀랑 셰오. 수수. 세자 손두디 장갸랑자 타메 고급지지. 장가 알게디제 신의 용에. 아. 팀무진 일이 욕시다. 녀랑다 쯧비게우메. 다과랑게디제시기. 계시 세자 손두디 주디 교치를 켜소나. 녀랑 송고삼네 송토마시. 아. 녀 야쇼.
1: 조수신 저비다.
0: 장 가지 가지 봐. 장게 상마 니주 세자 지규 케린 부이보. 장게 세사리드 토사미두.
1: 조수신. 지금사. 지금 쉐라게 세자 정도 먼저 숨기.
0: 지금 쉐라이. 공개 그 데스킵지.
1: 조수신 수제 로윤두. 공개 숨례 가능한 게 다죠. 조수신 님도 뉴지디 나머 좋아 숨기. 조수신. 지금마사. 말레 자와미도.
2: 계시대 이원의 역시스.
0: 수수. 지혜. 산다 라오시 그뒤 저와 여기 대샵샤. 라오시가 랑 슝레강 깨다죠. 상게 정구토라 제가 치바.
1: 관광아 쇼송기. 이마시나 저런 게 제가 기다.
0: 아, 아수지리 증외. 시외. 상탄의 로고 치르치 죽도가. 나샤지 라오슈르 시가 좋아치. 제가 제만이 들라서나. 저거 지금도 스마셔.
3: 조피더. 청진핑방기 중초도 겹치자 튼샤. 조수신께 조조앙 탐고 첩신게디 루이 위샤.

0: 有。
1: 嗯。
2: 你将送信给阿拉多的摩托大美僧友的中秋托层面着力解散有不力层面图库切塞长前面的地新西托内更一切面积永昭从的错敌国当内斯的密切这些影响一年层面生命的跌不及了送信永昭从的托龙西达拉尼萨尔贵不达卡普斯学位马赛他的萨尔贵不及给巴尔杰家下送信他塞切为了雷拉不西克的马下得跌不及了电梯外签约
3: 阿姆拉我罗永比
4: 나시다 주다 감사 감사 강야 카나 두통 요지
3: 김도 암라 나래 노주 쇼사 옌케 우르바 이네 차와디 상구제르다 제마니에 닌도베 심부딘저 첩디 냠묘제 중부르바 르발
4: 나스키아메디들 괜찮지 니에랑리야 라스제 모주마 도스 팀워카 쯔셴모죠 쓴마샵 괜찮지 통도 미리 나부야니 요즈베 아.
3: 씨, 아무라 니 너비 신기 꾸르마 산다. 구수 뉴르다. 나 아무라 찌레 매바. 뭐. 왜 아무라 부딘 게 된다 친구르베라.
4: 장게가 지디 비어 승부드게. 란네 줄 하베 찌르. 니 小 부딘 랍자 다메.
3: 더피앙스. 아무라 기랑게가 잠시 있는 거 여비니 신기 낭다면도.
4: 장수 그간에 지금 괜찮스 커도 와딘지.
3: 前头俺苏州个主意，
2: 想了，送信给这玉僧友三岁的岁数。这玉明天写把信呢，提狂了送信的平面机，四岁那个也问对了，腾讯前面八点那个，我们的明星大门一半，提狂了送信你们的同年小年个鸟不能行个应不得这些，我们对了三个同胞店里七八千块钱，我们的名牌我们这边三行见到了些，那岁的些年的同道，送信给我们对了咱们兄弟。见到的强生看不那点子，村民跟着我预备拖不起的，都是他的，要不得不应不得，索性给硬是嫌弃这些。
4: 不，你看这四年来，孙小二找不许多，看你同多年还拿了。
3: 阿姆拉，都这么难的，你最近这年代有的。
4: 同多年这哪是他顶个多啊？
3: 啊是，开心嘛的，配得个他去吃的，既然给苏州也去了个铁道，我倒是能用的。开心嘛的。
4: 用啊，前年年让苏州也去了个亲过。
3: 用铁道，铁西。

0: ཁསབ རིན པ ཤ ཤེབ ཅི ཁེ ཤུ སི གི ཡིནེ རའི སེམ ཅེ ཤ རམ ཆེ གོང སེ རང གི རྒྱབ ཟ ལ གི ཨ ཅང ཅ ནེ སུ དེ གེ ཁེ ཉེ ཤ གོར ད ཐ རི རང གི ནེ སུ དེ ཅིན ཅེ སོག པ ང གོ བུ ཁེ ནེ མ ཆུ ཧེ ཐ ལིན ད ཧང ཧང ད དོ ཁོ ཟེ ལ ཨོ མེ དེ སུ ཚང མ བི ཤོ ད དོ ཅིང ཕིང ཅེ
1: 苏西主国七国修主年月日呗切上几个年岁满国的给他不是苍马比地震当马的几个学了我那一既然给米卡斯比那片通马的哼可是这么的给我这说何子苏苏几个学了苏苏给地震苏个马是苏苏给地区两个青年了新故事了几个是都是那年年苏苏这些几个为了解个情况
2: 几个为了让他学习现在的学习不要学了你也得给这些图书生病了苏醒了看不见的马斯了苏醒了夹子公司要是吧哈托呢俺随公司马斯提不着是看不着钱没什么落单就是谢莫多刚打的是年大年少要你最追求于是给图书学习接不学了俺也注意苏苏接不学了你苏苏学过去俺自己呢是年大的母
1: 수수 수수 장이 오드고야 지게 쉬어라가 다다 가즈네 잘은 갈게라니 미치게 니부드게 키 원도 주제디나 처음 죽어버리 처음이야 가리바 장게 레미드 조 샘게 수유메 니 시기 장님도 타셔 지주 시중도 여마시 이네 장게 시구 입에 아 구습시야디 갈순 것이야 장게 로마사베 무게 다야 여마시 롱체 전다 타 제교 여마시
2: 你最拉撒撒领教托你俺做些事要嘛是几个学了个刚才人的天气参照情况生不是毛把人水塘里前面的他的些水提个嘛是唉一年俺落地亚的让你们怎样不就是马塔里都会心这球嘛是一年让给同桌母队的这些比呢我那一卡给没钱的几个为了的总队说的
3: 感谢吧让给你让看你们都是杨思谦妹妹

0: kaku senbe neshi zene gowa gyakdaan chuzo nyi jayu ni. Nguimin shusha rinne changgen tashu gi gyun zinba denzin gi nyi ri ngen jong lobzen shishi. Changgen tashu ni shi zi kuy tu taro we mangzhu su yun ki gazi chi we zezi ki chay shishi. Teyang pyo tu tong gyun be zezi namzhan shishi. Toboro zeche gwa gyaba tang, subyo yengji tonyom cunzin, logo chepo che gwewe, cuegam chepo che gwewe.
1: Changge wara zenyu lakbara dengwe.
0: Lo sumjuru lebe denzin ki, renyi la rewa nembo juenne. Ni jeb yuewe geyongi chengyu miri luze jenzo gupchung nibe nang shugyuro chaji chi shiwe. Tatingni, kong geyongi chengyu miri luze jenzo nang shugden tongma tishi. Denzin ki tuzu tengzin chede nang chung chi shiwe. Chilu nyedon chugu loro, he nan zheng zheng zhu nyeruwe, geyongi chengyu miri suyu luze jenzo gupchung jibe to, Denzi ki geruba tsui chang chubi zanyuan tang, penzun shongti la denne, luze namzhan tera, chakarba ang tangbu lang yu. Tadin, denzin ki gyunzin che yu. Nijiba sabashi yinbe nguan ne, kongki gangen kese che ne, tsokbe nichi ti, jang zhe libu lin tumin la, chumi tsui tukur chibu chik yu. Denzin ki payu, sagi zong, chakju xiang, dongna chongzu ni,
2: Changgen tashu tergib chegui shishi.
0: Changgen tashu ti gyunzin chen ne longu dong lagi lugyu denhe. Changgen tashu ni dongna chongzu boba chisi shishi. Ngari segui du yuewe kuge nashu ki pochang gabyo nang longu dong zha kong ki namba cunzi jen ki dibri to gui yu. Selimi sewe dibri nang gajwe bela rewe nambay king.
1: Changge tashu ti.
0: Nangdun kejin si yinbe nguan ne, dibzhi nang gui yu.
1: Changge tashu ti minu zuo ta.
0: Pei ba, ti xin sukdub che we takwa tinggen ki geba mabu le chub yu. Minu zuo ti, xingdong tobe to zhe ne, gazi che we zhe zhe mabu zhe wa ta. Mina pheba thi, sangwe ne, mina zo la lemu che ne zhe gui di yu. Minam ki mina pheba ra, agu dunba shi bui gi yu. Kungmi cangman zomba ta, zamba shio ba so, dabde zhe gu nyer ji. Cha gen ki, takwa gyu ne zhe ba ta, tak gyu chi gor na ngor so, chang chu bie zhe ne dunba ta. Yanzhu zir zikji, ngozir che we zi zi wo tsu xing. Yanzhu zir, goa gyaba so changgen ki, nyamu chunadu kyoba tan, kanyin su chapuwa dara dingur yin yu. Sangwe su, agu dunba chapgen ki, dozo chakshin la zi ne lemu cheba tan chapji. Chudu, poba song ne, ara tongze ngom xin, yanzhu dingdu yuebe chagen tan, penzun biri chi.
3: 동네기 장계기 있다. 갈라서서나 리는 주셔디 불어 자셔네. 네 말 자셔기네다. 동노 동리를 자셔기네다. 우리 정다 지역이 자 통하고디. 예 정다 지역에 하나 비 노통을 지니 그래서 찾아 하나나 동네기 담니기 리는지. 맞다. 근데 담으로 얘기 보세야다 이변 탁받스 있는데 니데는데. 다 탁받참은 이제 그하다. 얘기 남아까보 그하다. 얘기 까보 그하다. 팀님하고 이양 컨트롤이 이제기 양 가서부터 이 수실이 예 뒤절에 양 규기 뭐 도비 시디 좀 몰라 다 엔다 미장다 지연이래 엔다 되지 동물 수실이 예 니자 통을 통을 이제 좀 몰라 사전에 사실 지네 동물이 누구입니다 띵레마야 강제 주임 띵레마 강제 주임 사당 니 강나 나라 남산 동물 지니 타봐 근데 따 미셔스 타봐 드려야 이거 뭐 된대지
0: Talo lo ngab zhunga rula lebe kaisang ni agu dunba chabgen yi na denzin ki baba yang shi. Gyuzeba genzhe shi yinbe kong ni karde to changme kuigur chesi shi shi.
4: 그배 사자동 정주시장 동나 통주 장기 택시기 준집에 가상이래. 이다 장기니를 차셔기니를 다 강달기 단한 차셔네. 한테네 로추두니 다 강달기 저 로테기디 주디잠불라 숨주섭빈라소. 다 숨주섭빈 주디잠불라 다 다른 거야. 장기니기 로야다 심슈데 되니네 가도다 지민데니 하장기 좀 전부 지금 놀래 강다르 차쇼기네 다 트집다 다날 로야놀로 딱때 고급 근디데 근디디에서 세 강아지래 낼마 간지들 레비야다 지민래 뭐야래 이네다가 강다르기 다가기 게팅래 차쇼기네 가면지기 다든데기 기때나 아 류데 전조아들 두두야 되네네 가슴래 힘이네 날래
1: Gyunzimbasabe Gyeyong Yi Chengyumri Luze Zendur Nang Shugyu Yinbe Gaisang Tang Pudinzi Nige Rigu Chimbuchigiyo Kongu Nguyen Xena Tadegi Zendur Ni
5: Changgel Takshuki Zizi Gyunzin Chebara
1: Rajwebe Tuzi Kejeshi Yinbe Gaisang Ki Tong Hachanga Chimbuchigiyo Gyeyong Yi Chengyumri Luze Zendur Ni 让业绩采取脱血糖细菌切血秋队人心节期每日给留在诊所实施你这边有一边留在诊所托在内月在我们年实际最年强劲我们打了南疆规制切巴糖强健特殊的空门次到我卡些人我努力托南疆插在我无期心血如没卡境你第六三度学会学诺音 当他短期这部多为推演别谁都接别内心期来了准备没那么不要先把他冲冲最难期没那么期心血图强健特许囊中插在五五囊七星月冲最那把俺路为出去推都算月你的人念不总年囊中七星月是 Tenin, Chongzui Dang Zhibu Shuji Pinzo, Zongne Chongdu Zhudi Lo Liba Tang, Lamsen, Changgen Tengshu Yi Kongmin Gye Dang Ne Chongdu Choxing. Pinzo Yi Kier Yong Wei Chi Sarshu Yi Zhenduru Ki Jie Duru Langzhi Xisong, Changmen Samjara Nyeba Yong.
6: Ta Tendi Yi Tabde Nguyen Shashani Dana Luma Tabde Nguyen Chira Doya Dedi, Yine Aga Ori Changge Di Rengyo Di, Rengyo Ki Chabya Di La Gama Shibju Lak Zomji Gugwa. Tendi Yi ma danal zhuai de tuezhu du dong de dang ne ge o teni ta kan chi ma ji ga ma zhu zhong zam ji ge gong zhu ge cha dong nang da xin ne tu de ga ne go
7: da wo ri ta di ren ni xu she di tin tin de ta ni ma sha sha su na ni ga ma xi ju da ne wa de ta ti sen ga ma zhu zhong de tin de che su na pu chen ji ne wo ri ge ren ni xu she le nyu ja ya su ru gu de ta kan ji ge la ge ya su tin de ge ni zu ku de mo de la ta be ge sen zu se na ga se na ta tin de ji ge le ta pu chen ji ne nyu ma da la ji
8: 我在那了，天天一天，我的邻居给他卡死过的，我嘛邻居多了，企业里留结果你的，听说给留在镇上，你的舅舅他给他的，每个钱呢，天天用个月着了，我嘛给卡死，他的邻居可拿了，没得说这些，今年听说天天说多大，留在镇上舅舅舅舅自己呢的农地，自己动都多呀，伊呢的天天哈子留在个舅舅钱呢，天天用个月着了，天天用不了那个米着了。
6: 那你这你干嘛就是当你不给用的的？他东西常给了才收给呢，他那嘛才收给呢，干嘛协助？哎，咱们计划的协助大家这个协助咱们计划的，对嘞？对，人对咱们了，他看也说说，他村长来看也说说，他你留在镇庄里嘞，干嘛就送里面多？他干嘛就送的不的嘞？他看也说说呢，哎，现在的嘛说呢，他对不客气客气加贵的。哎，对，那他村长来给阿拉的，你们人民休息给，就是干上下去的。
1: 冬季多阿给他天天是三六五的下去呢，天天是弄。什么来的也不行了，军队西个江北街上去，弄钱不点边，军队出去推行，钱不点边，那就去啥了？罗布鲁图克布西门的呢？克布萨贝借用给成员们的留在诊所去解决了那些事情。强健特许南站去，在诊所去推出贴，唐多给格尔玛西出发呢，格尔玛居能村镇切归行。 这当天，俺的新留在他就在人心温托过。
5: 强健特许的俱乐部三百减重额。

0: 저시니 개상기 적다님 것이시.
1: 코니 냠토 창겔 터슈 텐카즈 제민 세버로 책임에.
0: 제텐데라 미기다 좋다. 라더 치조레 파르조기 세버로 도기 예베. 텔레 카디 토기 시지 쯔네 토비요라. 코니 와르키 저와 스모 예베 방보야 체토.

지로 최동이게 계주 계속 놀어. 강정 사도네 폐비 긴류만 나신시 지주 루주기 철신 최퇴 타디에 터링 신유 짐거든리 땜바베위 최도 민신 투 강시도 로토 민주 미신비 유결다도 난야 등의토 대니 동주 모투 진디 계종 조빙기 시종 규격지기 等你全部上不别，三界空气冬雨一马塔，天里不接退缩，滚起开国的树叶，金句起言。天外家云杰勒不做村，拍个七十一塔，七路点的吸引，三界把塔，云杰勒中央思想瓦拉这瓦藤色不有问题，上不别去，每次来往去，卡路就罗。

지로 체동이게 뒤질러로 후빌리의 조변 최제 봐봐 문서 디시지 꽤네 공기 후리 삼아대비에 체지를 생대 나오마시 공 연결비 난딩기에 과자 토슈를 딩기지 추루기 지진경화피 디시 태가라 예부로 광차를 뒤쳐봤다 계급이 특주 개진을 티주 제조위에 조원 최계파와 인비시 연계급이 티주 등공 토슈나 추바타 뒤니 지샤 이두원위 사제허규 초주 탕성소 차등 땡의 사제창근타 파르다 추지린니 사제로군기

시공 방송.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티티 치워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내 죽미루. 매균 곡순 치바라. 지소 용량도 쇼니. 매균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 운영고타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0: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1: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0: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1: Amitabi king, Amitabi king, Amitabi king,
2: Amitabi 当我做事卡起咪， 阿们让给我夹脚听几次咯。
1: 夹脚卡的车我这。
2: 我今生今天卡这一。 阿妈， 我差不起来嘛，都这么说。 阿们让给我老师们叫咯。
1: 建业， 让叫个要不是钱么多呢， 爸爸要不是钱多个是吧？ 让个阿姐三路马当呢， 不过你了三路当过嘛是呗？ 罗卓， 我。
2: 아마 아 견수 맞지 아 어머니 가래 쉬우 크기 당아 승승이 초어딘데 견두민도 나 다 견두도 대대는 심 깊도 내수이 대부도
1: 단대 유토네 내지지 유토 마시
2: 나 특교 임방 아래 신규 유 소자 리제 로주장 지니 나 콜강 나 소지지 난리는 아직 다 소지지게 나 사초조제 대여지 지난 가발리에 나 고갸갸 체험인도 나 오늘 잡아친도도 나 초월을 시험불러서 오늘 나 로주니 두유민도 아마
1: 랄라 삼르틴 제 유티 님의 지니나 총부 마시 이내 장게 탑시딘 제 단지 내 둔 탁주 지그리 삼삼아 총 진예 장난 탄도 부근이게 고대 요시 장구 덥덥체 주도 마찬가지 과 용구제
2: 아마 마 탑시 큐는미도 봉예 쓰시 주도 무소 니 춘풍나 춘레 아무랑의 주의 니 아무랑의 차세
1: 지다지스 나 딘제 제목어 로저 아메 칼린 유엔다 로저

0: 함빙의 나스 차즈노 아반의 주지 대비 김사시께 오산주 되바 제장 미니 메디어 토트업세디 델프에
1: 가릴 레스그제 녀란 게스트 장가섬나 아르펑 어디 로로 챤드 성구두게 아 고아

0: 엄마, 엄마, 남자제 고진예제 덥지게지 같이 내인 봐.
1: 보고서 창스겸네. 네 고진여배 니제 니니 수구유.
0: 디 어, 수 창스겸네제.
1: 디제 메리냐위. 다시 내 배제 단스라스.
0: 제민다 알포 카체 마르베.
1: 저와면에 유바 차셔 규지. 他这个年纪得点解 二凤娘若其途中云南门呢

이거 디 랑가 아자 다니엘 제야히 이네 디 만남주 디에 차베질 때는 승비 랑가 신수에 나마 튀고는 흑견마디야 제마도 튀는 도마시 뭐

0: 아차 다니 로사브 샬레니 베 참디 녜몰람 지게비 녜녜 사드닝부 아차 랄지 지게히 아차 다니 니 하쿠히 머시 몰리 한갸 차부 요시 니네 아자랑 듄러 몰링 기 십차다 헤미 큰 배고 치 도움이도 녜네가 나러 아자라러 톡보다 지미 제바 권다 지야히 디표미 지기 헨기기 누부 잠시 아자랑게 녜치도 르동 제부 유체러 심띵네 친초기 nga san de ning bu di de ri nie jiao ting ji qie jie a jia ran ge ye le xiong zhang qiao bu di da dao ye bu qie ni ye mu li le qie bu ti zo ke se yong bi shi hua yu mu li rai qin ju le a jia da ni ni me du
1: 동네매베
2: 다체는 니게 뭐라 저 취수던 줄 말이. 미자니디 찍을 땐 줄류체 소화기 주래. 뭔가. 네. 상심나 도자 옆에 신유. 고래나 그 미카만 부딘 줄 한비 줘야 되는 니게 비브리스 신도 가부리.
1: 콘즈 가르시에 내시 니 나와 등 말이. 조디. 니 심나 튼 다지다. 턴도 미지유.
2: 텅도 미지유세
1: 로다르신 나강에 치슈이급러 퍼유니 응위구니에 미디스기유
2: 하 퍼유미디니에 응우싱유
1: 랑가싱마시
2: 미디스위메 랑가싱유
1: 리펀도스기
2: 가레
1: 덴데콩시 리펀도
2: 디디 퍼유기 미스
1: 다치스 몰리 랑카게시에모고 nga mi de chi len jie wu yu li fen dou tong dou ni me ba nga ra ni ge tun da di pe zi jiang ni yong gu zhe be
2: ma ri da ni shang ge ke si ge re pe ying mi da li fen dou si ye di ma xin ne mi jing ma zhe be xi xie ne mi di ngan yi ji
1: yin si ma ji
2: di
1: dian dian mi di shi

0: 샴푸 랍스 뭐 쓰지 봐.
1: 어어.
0: 문에이 앞서리샤. 네부딘 희제만 냄제. 던도 나르데이다. 심제게 키마시.
1: 야. 니마 사시다가 이. 장가시겹다. 곰니게 닥다유.
0: 대샤 랍스 뭐 써봐. 갈래 요르다. 상겐 다방 우구기.
1: 부글 랍스 뭐 쓰베슈고. 암갈래 각츠 추네. 개민두.
0: 샤우네 랍칭게 아무시리샤
1: 워지 나무이고 녀퍼유 미드게스 티슈 알러비임보 게스 녀두게
0: 가 게스 거야 민두아
1: 영아 나와시셔 아
0: 요요 녀나오샤와
1: 야자 아
0: 게징마지
2: 개오라
3: 피베 어 알레 어어 디
2: 어지 디키랑 소소인다
3: 어 영아 영아 야 랑우이
2: 혜진아
3: 어, 숨 쉬었어.
2: 경우라 다쳤나? 우리 경우라 또 숨구나.
3: 같이 했어.
2: 네, 기란 파시다.
3: 범아지, 이제 범아지. 범아지,
2: 이제 범아지. 네 마시, 나는 이 손님 당구시. 네 캡상 용슬에, 제만의 무채 손님, 님도 지금 잘한다.
3: 쟤나, 나는 야수 쓰인다. 나는 셈부 쌍을 지지. 제만 춥다 지지.
2: 나는 님도 지금 잘 지지.
3: 영아, 영아. 링리, 나 주인다.
2: 레스 클립이고, 깨라 클립이고.
3: 영아, 영아.
2: 링리, 씨, 엄마. 클린다, 클린다. 나 주다, 나 주다.
1: 어야. 광주 제라 립다가 잔 깨가 용빈다.
2: 야자, 엄마. 클린 가지네.
1: 어제.
2: 엄마.
1: 아.
4: 피지지 엄마.
1: 같이 했어.
4: 엄마 좀 보지다.
2: 미대.
1: 어.
2: 你也谈得从西给你慢慢是啥啥去蒙古顶这啊妈对吧领导蒙古蒙古对的两个从给我让给你我西阿妈怕你那天呀阿妈让你谢我让个从的同桌切了切了当过的从马子听那个马子听不听看你年纪也怕你我西呀就怕你我呀姐呢你也领你我呀
1: 我呀，这个要我姐接过的。我是，阿妈，哦，村庄不叫流浪的，俺村上俺就，就我们店街上是，你也提出怕去给俺钱。现在咱找嘛的，对的，你也让你出些钱过，你也帮我寻个月，让找个亲妈的，让爹从要我姐中心，那现在俺们两个来谁是俺？能大名度，阿妈，给我啊，格林的。

0: 키랑게 체로스야 리펀도스니에디 니죠. 민딩제 쳔안즈데 동자 직스도. 이네 키랑게 숨베 민딩제 지민도가.
1: 다운드아 디 조베 펀다 세메도드리.
0: 민딩제 쇠더그레.
1: 아, 제자. 용아. 셔서. 야셔.
0: 와야.
1: 와야.
0: 조비다. 되고. 민딩제 쇠더그유나.
1: 기라슈알
2: 레세피아
3: 기라 응응슈고니
4: 민르카사
3: 요제닝사
4: 요제닝에
3: 어 지지지 무이데이
4: 와 가저이
3: 광채도이
4: 어
3: 아토스시 스타제나
5: 哦,就是那個。

0: 엄마. 엄마. 엄마.
1: 제니. 신의 로연배.
0: 엄마. 나 로연배. 엄마. 나라시 스테이지.
1: 모제나 규정고 연자 또 이기리 저. 클라스 가죠.
0: 영아.
2: 제니. 제라도 집부터 제가 가지지.
0: 자 릴리. 서서시야. 저 사무님 테이블이.
2: 릴리. 엘레 야쇼다. 도스네 녜 오고 교가 야쇼. 영아.
1: 야 교가 야쇼다.
0: 씨.
1: 야 대대다.
0: 엄마. 심도 합스시야.
1: 아 진짜 너 저를 나. 야고 제대. 아메 야고 시대고.
0: 엄마. 나가 하고 말이. 남의 화나 윤지 태변조 컨텐츠 키워나 삼탄 대변 아자 링이 야고 투지 태변조 아자 키러셔 가
1: 샹가 아자 링이 레라부 요마다
0: 집에
1: 탄도 뭐 저시다 뉴엠도 그 나저 나가 더 다치 좀 참어 뭐라는 땡 구구도 가
2: 어 제제 니 로리스 그 아 어 제고 대신 니 로리도 가
3: 진짜
0: 아이 라시 스테이지 진짜 나 라시 스테이지
3: 진짜 차도 가
1: 하지 다디스디스 탄도 로린조지야 엘레 야오제니 스킵다
2: 란데스데스 너니 리아체모
3: 난가 아자다 너니 레다 제차즈리
0: 스베
3: 란수토모소 야만네 디스네 피케 칼라스 가죠
1: 보지 디제 그바 용제 니야 칼라스 요 차빈다 머신에 제니 로용야 카고선자 나르 칼라스 아우지 기부치 여지 키라니에 초쇼
3: 아마니 나도 님도 대우요 마르데 난 지금 미르보 제니 충두네 아다 참부 여지보
1: 就叫给建宁了苏马琴的肯这次。姐姐，我那建宁，让他的罗永姐天天来参加是吧？阿家人也让陈贵去的，让永伯兄送舅舅建勇啊，建国怕当扎钱不？让阿妈四十准备学了，舅舅来四十准备打。阿家，让谢当钱呢？给个准备，咱做几个月收拾都。钱咋？让给他的给个准备，连过生过都给，我是来看起个钱吧。建宁老不是钱毛主的，建业的，我有品级单要买的。
2: 你啊，
4: 给起忙嘛，记得。玲玲给大娃买这么着，见你龙威姑子，拉不着钱么？吞吐子穷不着。见你，多子呢？克拉斯的阿家玲玲呢？也就是老不打，还过生哎。
2: 幸福。老不起阿豆。
4: 哦哦，呀，呀，就这样。
2: 俺这当，
4: 俺这当。你这钱啦？
2: 我是忙死多。
4: 这是你提不的？
2: 呀，不是啥事，不是得说。
4: 阿妈，俺们让吃完吃嘛去。这是俺是上俺那了，克拉斯阿这，你也进到听去啊。
2: 啊，上俺那克拉斯阿着，
4: 你进到停车去，见面了，说学不打着，俺俺是给不些点消息。
2: 上俺那嘞，嗯，
4: 你克拉仓么事查？也没那，俺俺是哪里出不些点的？
2: 阿妈，克拉的也光大是也消息，到时呢见面来大姐姐老用过是吧？就叫大家遇到的俺俺是认得着。俺俺这这还有谁？用啊用啊用啊用啊！阿妈姐，
4: 真的用啊？俺俺这七六克拉斯阿着是吧？
2: 我是。
4: 多子呢，二姑母林，可你给当的是吧？弟弟应该行，让给老师去的。
5: 又，杨海。建宁，爹，让爹干部有新的一单。什么账？呀，来多试一试的。行不试一下嘛？到年前去。
4: 木林。
5: 何子，呀，就是对的，呀呀，对的，对的，对的。 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姐呀，对的，对的。
6: 我的二凤，苏烈都给几对的？
7: 二凤，
6: 姐。
5: 好的，谢你罗来送哎。
7: 谈的难过最着急，玲玲给能不唱吗？啥个那卡拉登个音色？前张起来你们都着死你一，莫着钱不起来下，能不唱不出吧？
5: 好，再见，得不呀，得不呀。
6: 俺准备明多阿姐，见面团队明多了呢，顶卡啥的团队伙明多。
5: 啊，是也不的呢，二凤。

0: 내주디 진짜 너무 망치면 돼. 더더스님 샤냐 요르베. 넌 제시들이 쉬우르바.
1: 가부치면도네. 군지 제발 대주 제거야 두게.
0: 야.
1: 멋있네 밥이랑 찍 제야유. 밥이랑 로가 제제 로디게 치네. 닌지 제도 매봐. 밥이랑 호흡 성문 두게.
0: 아지. 네.
2: 얼풍. 랑아 지구서 의유비냐 신기. 나다 랑그 밥아.
0: 아지. 보기도나 기지지 시험 말이. 어리. 다니. 자기한 쓴나 샤바. 갑시다 좀. 간단한 거 칼라사야. 다리 치고가 말해 봐. 제 말해. 딜레이션스 넘기게 깊신 제도 있어. 와.
2: 제니 용아. 나 주인다.
0: 용아.
2: 모리. 네랑 로시즈 고르 주샤. 나래 지면서 이내 네 쓰면 그 뒤부터 很多垂头们都
0: 爱心语

0: 아마 자
1: 아마
2: 초바
0: 뭐자
1: 아마
0: 녀석이
2: 녀석이다 뭐야
1: 아마 녀석이다
2: 룽게 예봐
0: 조진반 테트 파주샤
2: 뭐 자기 매봐 재민 당하라 녀저 그들 더

0: 다니.
1: 몰리. 칠리 계속 가르쳐 이메 장가 과정에. 당아 롱게 게 봐.
0: 계속 계속 가르쳐 오래.
1: 당아 밀 동아 대신야 민도. 장쇼다. 젠방스 니 보고 데 가르쳐 버려 아. 아저씨다 돌아지지 지기. 다들 제 셈카 나즈르시 메죠. 그 귤. 보고 제제 레제 요리 쓰기 요리. 이네 젠방스 니 데 가르쳐 제비나.
0: 가르쳐 자식이.
1: 젠방가 샴제든 제 슈디. 나 밀로 뭐 차기.
0: 뭐 차에 가르쳐 오래. 예전 부디 두부 했습니다. 누가 급시 당부 유배가나 개시단 약을 쉬어리 로디게 지르러 갈래기 받친.

0: 不罗列索呢，俺做杨家农民娘们总给八十几个不应的。然对的，地空子穷的个八十几，见面拧住些拉有的，见人呢讲过去有，让个心嘛是，俺出不是开买的嘞，不过八十几也搞不起有，年三把我的当日吃下生计，俺对不有？然对的，穿西个工个，穿木些拉有的。
1: 对的，出不到看不起没多个的。牛建国，牛建国，咱妈停车，俺停车去。牛建国，咱妈停车。
2: 哟，卡车走啊！
1: 上车连三千米不让下，等到哪里没落去？主要是俺们在哪里落着？
2: 让俺们让其他车员注意，让车员在明知道等个多啊，其他我们，俺亲们几个爹娘生个什么就？肯定没把钱，谢谢个这个。你要拿罗家是现品不？一年我啥活不？我啥啥事能罗家活用的个？我也个让车，我爹个大米都藏不让车，一个让俺们俺车去，藏不让车的。
1: 俺们我忙活都这车去。
2: 让个爷俺们意思冷面吧？
1: 你冷面。
0: 삼손이랑주저아지얘세디게삼모도스랑게니아자다가쪽이지가치가니에파갑주게메다모랑게보고주마주구마고르주게아니에토마딘세게아리게비니랑주마주도스게가용비주마주다광랑을디네탄라스다님카셰시담바랑게주마주마무딘제니오제하치가타가라치젠예그나메스베뇨쩌지
1: 모랑게 수수 소겹 진지기 포모디 니에베 마체 텐도 야무시다 짜샤샤 니에 포모디 권다스 약치도 나네 응우 창모 뚜인지에 조마주 모자 칸디게 창모 뉴샤비
3: 모자 칸 뉴비세
1: 어
3: 안비 톰스 세종에 가지 소겹 진지스 디 영이 흔저래
1: 장태 잉러 부기 예배 겁러지 디두 차부 챔부치 포모 송에
3: 알레
1: 세종에 그 포모디게 난조민가르게 람산치샤 제자니 통뇨 뉴시두게니 딜레 얌쳔부지러 모라 마주나 롱웨랭가 용두 고야 주유부다가 미주시다니 시부시던기 라쉐다 모란 토도 나츠고 썩매죠 니야 좀아주 창문 유여빈다
3: 제자 얌세리 봄디 나리체 기시 같이도
1: 봄디 나주나라 도스레부다가 바레 주구주제 디수레 피그수레스 게제 시부시티기
4: 都是在对俺做哪个米仓嘛，给我预备塑料器的。丹尼，让爹爹读，你也开始搞这个去不？让个舅妈住地吧，也做啊。舅妈住地吧，也是要去读。你让了，你最小。可是，你才岁数，天天天天打家里给你婆母的，哦，老三妈当好了，俺做啥不接爹姐？才刚开始去，看做哪个事的？婆母的，看做兵家是吧？丹尼。
1: 见过个那么哎，
3: 嗯，应该嘛是，我们的婆婆吃过大，是没上过许多。开始见过婆婆的大名字改下去呢，俺都说的嘛是呗。我这蝴蝶，婆婆的大官俺做过来，那彩妆个用你的是呗？
4: 是婆婆的是，
3: 婆婆他啥是？
4: 是，
3: 你彩妆个用不大嘛是？爹，我是啥爹不接，咱大家用自由的。
4: 点点毛上去，
1: 今天让阿母要你，托我妈对不起，我那些些吃么子的，我拿去就，我一定给俺姐姐，菜出来当背景菜饼吃。这是，
4: 咱那多修汤别说起个，人家这个是个挺真实，可对人家拿，多不住住住的。大家听嘛的，我，擦擦擦不着，也吃嘛的。
1: 建国，等你拿落着。
4: 上阿妹，能不能做些古点些？老的，点点老的，一年，我让你做一下给下当活嘛。点点老当准备个呢，让拿这些，能不能做个八点票的，用得个？

0: 자다니. 내가 뭐라 님 같이 고대비. 패치 좀 말해.
1: 나도 고위.
2: 다니. 상대 같이 위.
1: 나 최선이 범디 고대예.
2: 최선이 범디 고대예. 녀대나 장게 진고기 남은 고대면서.
1: 네, 님은 솜즈 고비. 단도 주딘 추고기 게 고부다가 남자른기.
2: 디니즈 컬세시 제브레.
1: 가제.
2: 뭐랑 세종아 용무치면 봐. 세시 제브레. 녀대나 범디군에 진주고 비충아.
1: 맞지. 쟤는 뭐랑 가르치가 용무레.
2: 가르치가 용무레세. 랑 냠슬링가 용무레. 규모 냠슬링가 용무레.
1: 오지 모리 니 삼르든 제 큐는 코마죠 라장아 용마지 니 두스 고데니 용마지 마 신자 총조 친제 코즈 생아 주인
2: 다그리 서신 디게지 퍼조 디게지 총소니 총소지 신주 제소 키니 사자니 체가 저간 야우충자 예 키니가 보마 등기 제소 키니 지그되다 사지디 민망부의 포만린도 지기도와
3: 주배
2: 어 이내가 로디메자 총수촌소조제 기란일 포마등기 제비
4: 사기 전부 딘제 은인 포마등이라
2: 다그지
4: 생원의 뜸이야스 쟨고 이 국은 야구질이 남지시 오르자
0: 그냥 감자 마시다
5: 동물아 사실 범하네는 로섬줄이 안 그러베.
2: 제 로섬줄이.
4: 로섬줄아, 로섬줄이는 야호슈.
5: 아주 조심, 로스코다. 정말라. 네가 중원에 시에는 전달 개천시리라 담상지리. 어, 세상 그니 파신 제 기시 호치기 기시 사수는 렌제쇼 용두기.
2: 용아, 쟤는 기니 기시시. 주도 사수는 알 렌제로.
5: 용아, 정말라 정말라. 야지 야지. 그러니까 이제 나봐 야스기
2: 야지
4: 도대체나 정밀라 아스진고 잠이 갈성부도 아 그거 야무딘 제 탐지만 체체 미소 고대어다 계속 사시티게 라비는 너니 총전나 초다 처리
5: 랭감자 맛있다 용두게 니 사시티 대비 뵙시도 계속 너니게 사시티 봉하는비너 사시침부체 가르듬니 봐 무시 정국에 권자 없으기디 이는 너니 문미 해봐 문이 유부상어 저강가 단 사부리 남산군 망고든데 최대 그립이야
4: 파제 소재 간당군을 두시야
2: 见过了 자라망디제 기회
1: 어 见过게 가부치야 참기이
2: 나마가 파마스에 디냐라지 다리랑 진제 부디 샘바디 죽국도 부시오시
1: 니 난가 유제 부디 제야 주는 섬기 다른 영유관안에 나랑의 창문도인제 계유다
2: 창문도반나 이베 오다고마 습습치마다
1: 싱그이 총설 갈래카고 여지 见过个 무디게 린제 수수초와 야르당로 前的 섬기 탄더 见您다 见바니가 로리브지 见过 직前的 가부총제 로영저유추 은응안조능 민냠조용그지 是吧
2: 로마무디르친스 만의장님자치기
1: 호시
2: 모터리스
1: 对，我这对呗，对呗。
2: 张英的牙做大，牙做大起，牙，哼，也是定眼影。哦呀呀，你怕人洗，呀，阿玉。哦呀呀，哦呀，啷个十四级了？
1: 打老久。
2: 哦，我哪个说话用错？
1: 用啊，
2: 哦呀，
1: 打老久，
2: 十四级了。
1: 用啊。

0: Milly.
1: 建明, 老爹来给你拿着呢。 啊, 跟着去不是?
0: 爹?
1: 杨姨呢?
0: 你老谢, 让就前你一个大姐托别, 我说老爹来给你怎么来个欠你个事情。 이내년에 발생한 주주 폐지에 심주라면 롭틴 락이 시라톱 층이
1: 야외층

0: 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我来， Ram Tse Tse, tuan da gari yu a. Nian lan xie yu da. Tensha ran am tuan da dezo chudo qe long min du. Lu ji sim ji qe diksha qigi.
1: Nian lan xie wu, sa ji di yao xie zha yu a zhe, ran lo di bi ji lian xie.
2: Zhe xia, sa xia la xie wu a min du. Ngan yi ge bong ma lian gu sheng bi. Yin ni, nian tang de bong ma lian da guar qe xie wu sheng gi. Long a le, tian ji bong ma lian zhig zhi bi.
1: O zi, long a.
0: 结合自己钱呢听见了不了唱我结果的特别是黑钱吧经过成没了哦小心用呗嗯嗯小姐姐啊的跟着请坐他们菜姐别干事呀听说别菜姐还要救的啥个想用吧啥个没意思你落着的可是菜姐别没意思啊啥个用不着呀你年华好热还是个用不着哎点点啥菜还用不着吧
2: 这打拿落着马中梅呀阿西阿姆萨德巴里内让他们都落梅马中梅去他们的啥心都全部都给小雨我念落梅呗中梅我念落梅中梅去永安让我们落呢你也落心去让我们你也看你去小心小心
3: 노부, 나랑 그 모인다. 모슬럽다. 어. 뜨다. 모게랑 가르키도 뜨아. 뜨. 모게랑 둘러싸키다. 란뜨다. 총기난 그 부부 창매디 제 궁구였다. 뜨. 가부두게.
4: 가부두.
3: 지무두게.
4: 지무두.
3: 진심 가부여지지마. 랑게 통중에 뜨베 난 그 질라디게 창매랑 제야인다. 퍼츠소네 모게랑 총기나 치고 아 나랑도 총기나 줘 아 뭐 야 돈도 몰라

0: 우리 마우든데 흔해라죠.
1: 빙기 아메게 할리스.
0: 아마 가도.
1: 진스.
0: 아메 물린이 허르베야. 아메 물린이 같이 가. 조스 아메 씨 고친지. 우리 봐주시오.

0: 오대.
1: 지 알폰 라는 공매소로 시도. 나무 아무 근제 지네. 수수 보고 서고 줘. 광단이게 문에랑 아무 제도 열 삼지 왜? 네 수수 보로 녀저 소유 삼지 범어지 없이.
2: 그렇다 너 시다 네 카드 내야 하고.
1: 네 제다 안 넣어서. 알폰 네 제 알지 못해. 랑 독셈 나가 갈 랑시 삼도 되시야. 소모 레게 가봐 대비나. 랑게 군인 추매 대지. 배트 추 주샤. 다이네 커져만 주시기.
2: 알폰
1: 나가 세바 녀마 줘.
2: 줘.
1: 가자. 가자.

0: 장게 바로 간 루다.
1: 양보지 제 루레. 세셔시라면 누가?
0: 정등 안서 세셔를 가보시고 여지.
1: 하, 디제요 말이.
0: 도즈네 장게 디간러 시스치 아.
1: 도즈네 면안에 분유기요.
0: 다 도스제 제미 찬스 겹지. 찬스 겹지디 맞은 년제 팀어지 돈요메 미중아 저 통조라 말베 아.
1: 하. 상게 디제 시기디네. 제미 디레가 레카가 요르바. 나메 미자 옹슈 침비디 마바 옹유 같이 시행 말이. 좋아디 나 주유다. 지스. 버리. 어. 杨敏啊，俺就见面了，你都给卡拉西当了看着多，提这酒呢，见面，你也没不用嘛是吧？是吧？
0: 当然。

0: 당구리 당구리 신의 더 겹찬스 비딘디게 니아마냐로 쓰인다
1: 예 멜리 무디게 나라니가 냐다 그러버 라삼도다 제마 나라니게 파 레벨로 그러버
0: 디제 용마지 니아마가 준나가 노슬렌 친지 제마냐 나라니가 라체 나자마 째우지
1: 예 왜? 아마 가래? 아무나가 멜리 클라스 가게 된 게 있어?
0: 네 부창스 개구 유자 수든 제마 샴는 가래 아무 쓰지 아 도스인다 장게 멜리 클라스가 치셔 무랑 파마니에 된 제슈 미자니 토즈 채우고 줘봐 레마제 도스인다
2: 마 드링 안전 날 능미념 좀 신경 쓰베
0: 시 所以点点引进项目者 建明也, 开江不用过马日啦, 彭梅巴贝, 王玉县牛马日,
2: 能不能做几年以那, 建马给给呢?
0: 会见游美, 通丢民度, 他挂的黄泥沙, 黄泥沙, 生业的, 通丢民度,
2: 是阿妈, 你也是把女的, 你现在换了, 建帮冲了, 看住过有通求, 跟到还不许多, 아무나게 매비는 용도에
0: 장이는 회장은 원유 다가잡시에 돈도 그 초치기 위해 장과고 침부 딘제 근제래
2: 아지 아마 디니엘로 제방게 황리 치용두 나대 유 파고 마시 제상 카요 마시 마세 한도 전상다 로가 시에 차부시부 가로 제바 계시에 대 여 마시
0: 제방을 가봐게 인다 啥意呢?
3: 张错过国民和我们红旗工他得张错过国民给原来人看他不起多少人起来给这个人是铁道了看到马戏机器人张给给住的人让他们的话过有注意处这种感觉不得看一百块人就差不多一米多松鼠把这种中文去吧
4: 这人家特别是多大姐让俺们告诉你个女家家去一家那有人路也没钱这是但你要这么去的俺们大家都去追的让楼当特别过年俺就能转要一票到你让特别单头去对对对让你这大爷们都请他还是一个月对的对最近我得给亲爹来三个好命都你他是你这爹的意
5: 喂, 阿妈, 哦,银,我可对用用银。哦,大姐呢,可是,眼睛大腿骨,眼睛嘛,三个牙齿能看到当的跟着多啊。哦,用啊用啊,用啊,现在把那边打下去了,用啊,用啊用啊,用啊。阿妈,
4: 他拉的营业都不是够，
5: 有些让连个亲戚他还需要，吃完一碗麻食，俺让你见证们就来谢他。阿妈，对的，普通的跟这是行的。俺把连忙过月，让叔叔娘对。
2: 阿姐，
5: 最起码不得，你怎么就是？没事呢，最起码不可能没人的东西也注意。用啊用啊。阿妈，东西不是呗？现在也同学，对不这个手机拿到你用嘛的。
0: 所以说看清不清的看不清的这样子能不能给给不起来的啥也得多可是我这玲玲他家爹爹不是还哭没呗
5: 马西我也追不到个对不这个手机关系一点接通不清

사투 망초기 서동 초기 사세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뇨부용 난구 사투 서동 초기는 지송키 능민 디탄러 송접치

0: 심주 칸라 펩탄 모여라 카바르탄 송칸낭 리펜기 고조응업주 리미 딱제탄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 니추
1: 허브지게바탄 너주템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하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 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스진에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기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진이
2: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레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 아세산에 하스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가 구구추
3: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둘이 조치 我제타 신도 我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出去 요구용 난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탄로 송접치
4: 아카존 가시가 조세
5: 송다 비우니 다 땡마다
6: 이제 이마세샤
7: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8: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자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9: 아왕 원네 세부미코나 방가지 나와 서주랑 나와 나 원네 세미지나 지다지 나원바 나우르바 대부메바 소기 휴슈 냠지 능중 치면 나외네드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원바 나우르자바 너수도와 너추랑바 나외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외 대당 이내라 피다 무인로 소제 켄게 제주바 조우지네 학상기 셉주주비니 개가기 리부터 나외 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 야라 토부미로 와제기 지난 년도 뇽지 제발레 덥시사
10: 당의 민주권은 리미토 당제당 10제 전리 당종 대신 리미토 배주 체조
9: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섬 유비 문지 나외 대당디네 편유전별 권에 나외 내두 라수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당 세월 중이
11: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응아 안니추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응아 안니추
12: 哎呀, 생계, 링고 딱지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불도와, 대, 대 티대 직신다. 니네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지내면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대 직신다.
13: 뭐, 대단, 소외 한국이, 진짜!
14: 야, 민김비, 너 공 대부 밉다. 너 공 가봐. 너 취향수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니 상토
15: 균통也没你这趟，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有。有人用了些许有别，些许比起了跟林有。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那是娘成郎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住，清鼻汤。那年地汤地呢，是个在龙门菜地块卡住，清鼻汤。那年面菜从康，那个重庆联通区管不拢，那个六穷汤不卡住，清鼻汤。那年面菜从康。
12: 跟我这个大的事呢，刚把困没得个，
16: 让我点不远吧，打点马个吧，我那马去吧，你我点当出来见我。

지로 지동에게 예십 시지 류군대토 바사리 시지르 교세 람진토 칭마 카지 다보자기 군이 뉴르키 규 콘조리 표대 안비 멍바오이 자자하게더라 지 욕슈기 토니 자자 신도 치우에 막된 이제 벤진 고진 두바 덴베니 베차도 퓨그그이 탄섬의 내주 자차도 치 히말라야 후주기 탄섬의 용외 증주가 티 다자 머리 서구기 부생타 잔다 가르지 진송치 튜티 이치 편종기 사자카 제도 막야기 자차둘의 립 원디 중국 감세초 신식디 편종의 지리동자 여비 닝보르 여비 예롱 퓨리 먹공기 请马吉给比吉给滚动我中国出去多真主写给阴马他插队猛进插不起中国四十千米学的模拟所推及多马加个粗铁里密语几张有问题阴马他铁里穷为真主读书先七十倍前年第二个点价他米里卡给推梦金系松就铁银

지로 지동 계기 십주로로 노초 마지 링루기 계급 최수 인지 중국어 진주 제비 예대문 주라 로니기 지수 칭시 슝키 중국의 니르 루주토 계급의 라지타 다왕 쇼르위 자녀 민비 칭이 토마띠 중인 난징 칭이 제바라 민다 꾸고 쇼 뒤티네소 노초 진주와 균체 메바라 할린 양은 닝지 대내 메바라 중국 미비 진주 모두 탱마랑 정수기 중국 딩이 림시 미즈르 비유 체성파 개구 균진 체성기 중국을 주로 미즈르 비유 자제르 동신 비 인지 중국의 샬루 소주토 멍미타 모두 지구타 뒤송 진주기 년심 히말라야 파르조라 장 지르 시동 계제 십시지로로 야가르키 노장규도 옆에 참은 계상디 로규 테테 토크에 생바 소바세와 티기 인지외 갸교로 거구 심부 권리 변종기 노규 머리 규기 롱슈르 토리 모든 내주 심미지 清洁的比 배도 안비 몽바오타 차로 하이부 능이기 제도 변종기 멍마지주 체리 머리를 자자 롭교 체리 자마유지 자미다 생비 모두디 진주타 진주고비 모두시기 변종자마시 중화미리기 진주와라 탑주 내부 铁心松月 인지외 통명연주 타마라 람롱마중 원야 무르무주기 히말라이지주기 히르니지의 트룽창르주주가유나야 인지외 아르시 편종라 함심장바 토룡디니미 롱툴라디니 중국타 야가르기 탄성소샤유 Tuyun rinpu kyaarum shuwa ta chujun ki lejun tepi jingi ne diri chesung nyumar nebi longshuru cha. Nga du su, dhulam tida li Zhongguo ta gyagarwar ki bianzhar congdun zhong ta rinne biri chi si lembu yi la Puyun zhong ki lojo gyegu yang yi. Jilu chidong gyeye gyishka gyiloro 인지 진주외 야가르규 롱둘레 쿠두요 변종기 로조 예고 베트 돌네 이마기 변종의 진주 제배 콤드 교수다 인지가 공수 도비 야가르기 시주 코송이 변종 디니 이지타 우르스와르기 왕자 쯔린 시주기 더브라 사바라 문진 치지 변종 디니 미즈르 비유 도 원주 제대로 레멘 장대 Ponyi Tsoba Xiebi Mingdakbi Zinzui Maxi Jigim Niji Runghe Pengyi Niji Wo Ngadugi Nazi Dubu Zhenri Pyeongchong So Lin Chumi Xiongko Ta Ninyin Gwen Zijin Gwen So So Pyeongchonggi Mangmang Sui Ngaji So Inji Zinzui Wa Ta Chagui Merzin Chi 记录启动古籍居民系列导游系列采集人，片中给茫茫村长毛的个别，引起真菌吧，也是着了。

제지 카송 디니 사고 뇽비 닝추 상비 워서차 걔네 시아르게 쇼소 쥐어봤나 편중게 위주도 여비에 하사라 쥐어비에 인지 진수마 하사라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쥐어비

0: 근데 리샹아 쉐브르베. 총부. 맹할 다시가 두게. 님도 많이 사슈베.
1: 아 개민도. 마우친 주제 개야 마시. 님도 벌레소. 님 혼자 로담비.
0: 정마사. 창문소년 아르니. 니 니랄 녀도 다라부스 정마사
1: 무다 장게 노요 마지 원다스 로 마지
0: 자니스 겹슈 디게 녀도 소게 교스교
1: 나 개민도
2: Gary, get an ink to do it.

0: 민 송아 대세 배제수 단단 남산 김부주 시민도 년답 기회당기
1: 김부주 광군 김부주 오지 왜 결이 년답 기회당다 단단 남산 기회당다 기회당다시 년답 불해 수나 그게 아주 루지 세자 승부대 말에 슬럽이 제다대 안 메뉴를 급등 잡으시지 시련아 루제 출 요구리 신규 배
0: 수요 급등 세서 안 가서 내 결에 하지 말이 나 최대야 미쇼 가르시고요 가게 중매봐
2: 沈小燕，俺让去的，找不着钱，这个月是，让等给我做一门那些。可以小姐给是感谢，可吃我送到。可以等到俺家的这个月，叔叔不会爸爸看的这个月啊。
0: 爸爸，你们谈的是哪些职位？老弟给俺爸爸给俺看的牛肉，你不过爸爸拿手里的没那个的。
1: 这是的，老孟不念不义，俺也不买不得。
3: 抓嘛，卡最沉的，俺不会爸爸的，不会爸爸重注意不得，拿不出来啊！没事呢，小燕，俺军刀当跟都吃药，俺军刀当给药。
0: 军刀当不意思，军刀当那抓完的这时候，这米松还多还钱多。
3: 让给上不去的，小燕，敌人来你上不上下去，谁不能给吃药的？让米得搞不预备，和你们都做好监督队啊！
0: 俺没得搞不有，谈到俺没得，你们都做好建议是哪块主意？谁不和我们说
1: 杨家继续的？
0: 俺没得搞不有，多少是你们都做好建议是哪块主意？

0: 도다. 체림 중재디 칭한 예라 자꾸 제비.
1: 어, 녀다세. 레고 녀다세.
0: 증이들이 쇠사.
1: 지가 저거. 차도 그 속고 스무네 잡습니다. 과. 타네수 라르 디고브 스킨들그메. 구셔 유베 토네 속고 시비스 베죠.
0: 볼기 같은 제시리디. 베레시아 경고차도 와. 녀라르 깊대 마체네. 랑게 얼마 두고 있어. 도트 후르베야.
1: 아지. 초제배시고. 니가 제거죠. 미미지나래 강에 치이지고. 디 룩다 튀우비시리.
0: 리리리리리.
1: 디리 소수나 된다. 탁주 역시. 니에 된다. 샘제 시오마리.
0: 먼저 김상 당담이.
1: 어리. 어. 니에 다시오. 대샤니에. 문주 로무 튀비. 자게 다시야.
0: 문주 로무 튀바. 고거 수수시야. 또. 문주.

0: ཆུ ནང ཆོ པག ཚེ ལུན ཅུང དང ལང ཤུ ཐོན པ པག པོ སེག ཁེ པ སོ གི པག པེ རི གི ནེ དོན ལ ཡུ ཧྥང པག པོ ཙང སི ཁ ནེ རིམ པེ མེ པ ཚུ ཏ དང པེ ཆུ ནང ཆོ ཡུ ཧྥང པག པོ ཙང སི ཁ གི ངོན དུ གི ཅིག ཅེ དང ཆེ ལེ མི ནེ པག པེ རི གི ནེ དོན ཁ ལ ད ཁྱོན ཅི ཡུ ཧྥང པག པོ ཙང སི ཁ ནེ གེ ཡོང གི མུ ཅི ཚན པ ཤི ཡིན པེ ཁེ རང ལ པག པེ རི གི ནེ དོན ཡུ ཅི ཉེ སོ ཁ ལ ཕེ ནེ ལུ ཅུ ནང ཆོ ལ རི མི ཆེ ཆུ དང ཉམ ལི ཡང ནང ཆོ ཆེ ལེ གི ལག ཅེ དང ཨ སམ གི ཤེབ ཤུ གོ ཉེ ཕེ པ གུ སུ ཆོ 预防八股张世卡给这单即兴结果被拒引八月里给内丢卡拉从卡图片内习近平两年能在国古党国书国内没过他三年他是从一尽管去两天破浪可望着两个月估计出入境送案积极给实际上呢实际上也三处子去扎的给浪可望着两个月估计给古案啊古古处他往文内塞布米克呢放着起那我塞住了没他那文内塞米克呢几大起 那文吧，那武吧，这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起名。那位年头他就结果子，真书堂了撇他。那文吧，那武这吧，能做到啊，能出郎吧。那位你在做月子，真书堂那位地堂给你了撇他。我一路说见看见，在酒吧做几年，他上个小区住几年。这个给人不打工，那位七九面具越起来，存在养了托管你的，我这给其他娘都用这七八来，合适噻。
1: 他的名字鬼呢，李密托，当街党习近平前领，大壮提醒李密托，严峻前冲。这首党改用给冲击杰拉克森预备，目击那位地摊的人，偏女人别过年，那位年头拉出奇迹，故意给那位地摊塞玩儿容易。三年，他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站，渴望着两个月估计逐级我啊，我你出。三年，他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站，渴望着两个月估计逐级我啊，我你出。
2: Tengdi kawen dame le zhenang, lopching lopdi ba tundrup sirinki, lo cholung le ri zhenyo lopdi nang, rikshun lopdi tang, sui gyun tingshu soze, yiksun zize, barguay bardev la so zhangda nambar cewe zhungha miriki, sui gyun rinne tarbi gyun zin chepe gor, tengyu ime ge si yu shu.
3: Tengye gungam san, nye ming la tundru tsirin siwiyu. Ta nga rang yi nang pun zhong lhasa tunggir metu gunga zong nima jang rishang nye giwe mi chi yin si. Ani nga tanda yi nang lhasa tunggir lho cholung rinne zenu jongda loblingi lobda ji genggu gimi na si yin. Ani nga rang cha zhinan tangdo lobchung nye che, ani mandring 啊，讨论龙井去，啊，你录的节目去，我都是这么去用酒精。俺听到录的同样的，谈到还是从一路讨论，人家再弄讲到录这呢，没录过好怎么去？啊，录的几艰苦，他能行去？啊，你谈到满足录这呢，有别人真卡提到一套了呀？啊，你录的去，啊，你录的去，他们去都是那个就有了。 但俺做老爹娘吃些呢，实践卡足迹这么久嘞。第一年嘞，俺做中华美丽的啊，人类的严格都不，俺的美丽的艰苦谈，俺的节日朴素，俺的汤咖，他能行的，新素，朴素所在拉萨北康达的样子，那个足迹这些了过嘞。第一做切水的，俺做谈的啊，听说给宣言那把呀，俺的去，我就拿去军装用为切多，俺的都是老年人能够要的。 익숙 진짜 차샤나 조 체슈딩 안조 카르베스나 슈누 망구치 소경 제제제 마주 나빈남 카르베스나 냠소타 나 딘제 토레야 카르베스나 직 소경 체신 유스 다 당통마 이난 안조 익숙들 차샤나 당도 본조 카르베스나 로만남 아니 정신 그 토레야 제 겹제 딘제 익숙 장구 거리 아니 익숙 개겐 차샤넬 안조 카르베스나 흉지기 균진 기게 개가와 배가 라다 아니 겐게산 오브 라소고 덴슈 체제 로마촐레야 삽종체 안 로마츠 거베스나 정신기 아 이기 동조 체 체시 로마단 체렘부 치투부 중수나나 아니 시네지랑 아주 쇼도로 파 퍼지 주디 내레 거베스나 보쇼가 나네 팅쇼 이제 라소고에 가나 이기 아 동조 중지 동조 지 체제 나비 동조 냠수체야다 라소고에 가나 슝노 겹단 겹시유

학바 도이나 간주 롭데 나로 차시나 아니 땅 지부 커베슨 조교 된데기 아 롭종 체제 되네지 요리스 될 차시나 땅요 견제 아니 커베스나 아 숨제지다 아니 처직 땅요 미나 차시나 쇼기기 간주 미나 니슈네 숨주 바 된데지 커베슨 처직 땅요 된데지스 간주 될 차시나 간주 다와 메링 오레 토레야 다와 르 토레야 지 아 땅요 기 커베슨 롭종 기 치고 아 카 니네 숨바 진짜 가르베선 다와메르 우리 롭존 제제 진간주 다리기 시원지 이 가르베선 로만 남래야 직당이 거진 소야단 당기 지수 도도야 다가는 시 지소 定了야 친세 미래야 편토베 아니 미나지 제도베 아니 가르베선 소종 제단 제시유 아니 마음 바차시나 아 가르베선 rāng lopta dīnyī ngārvē āne jī pūsūṃ tsōpa tāng pīkē yōyā kī tīnzhē kī pūsāṃ jāng tāng jāng shī yūs.

가르베스나 로만남 아니 장신기 도래야 제 겹제 근데 익숙 장구 거리 아니 익숙 게겐 차샤 내랭한 조 가르베스나 중지기 균진기 게 겐가와 배가 라다 아니 겐께서 노부 라소고 된슈 제제 로마촐레야 삽종치 안 로마초 가르베스나 장신기 아 이게 동주 체 체시 로마단 체렘부 지토부 중수나나 아니 신의 질랑한 조 쇼도를 파 법제 슈구디 내레 가르베스나 보쇼가 나네 팅쇼 근데 라소고에 가나 이게 동주 중지 동주 지제제 나비 동주 냠수치야다 라소고에 가나 슈노 개단 잡신유 익숙 진제 로마남 차샤나 이게 지야자 메인바 가서 되균 가르베스나 로마 졸레야 아 수균 진네게 나네 가르베스나 보쇼 소단다 보쇼 나네 팅쇼 소단 라소고 동주 라다 림바체제 아니 강달에 이게 지시엠베 마세 슈글레 란소소 가르베스나 소두바 진제 그 라제 종다 제단 제시유 네만 단계 진짜 차하잖아 아니 진짜 디나래야 아 진짜 카 숨자지 여와 요레스 당도 이는 간주 가르베스는 깨지 진짜 깨지 진짜는 차하잖아 로마초 아 네바도 로직네 로지 버루리아 인지미지기 깨지디 슈고간 당도 종다르 야구시 종다디 통제 깨지 용수 통수나나 신의지 손단 진짜 손단 진짜는 조체슈디 레시딩래야 가르베스나 단계 가르베스는 손조 지단단 남단 진바 사 라소베다 차단 지신 라소베 손조르디 렉둡체 손조르 렉둡체 차네 간조 가르베스나 톰비 이나나 토림 진라스레도 토림 진레날레도 잠바 아니 간조 단계 디레림 나네 차샤나 아니 지에단 스리 십차 라소베디 법정 제제 강달이야 단갈 법정 제바야 밀루 촉제 집에 도줄레 도스 법정 제고고 다드네 간주 가르베스는 제그리 부르숙 진짜 차샤나 차단 동 라속바 아니 차르 차시나 십자단 부르차 라속바 동르 차샤나 아니 동바 동주 가르베스는 림바 신두 두스 아 레림 시샤제 드네 말 로브존데 제워리 아니 랑니 수수 가르베스 현지 시럽다 개개인게 뒤중게 좁동 야구 올래야 아니 가르베스나 로마초 가르베스나 지 팅럭기 아 락제게 지 심바 아니 중화 미리기 아 링네 남베 나리에 가르베스나 포르투 톰바 싱수 톰바 디데게 체야기 아니 가르베스나 아 게첨부시 톰구도 다른 신 간조 마르겐스다 차샤나 튀균 간조 가르베스나 챕터 소단 딜로고 다 챕터 소단 디 챕터스나 간조 가르베스나 튀균 가르베스나 간조 수균 그린네 나리야 가르베스나 지 템지 카다 아니 튀젠카 아니 로사르 라소발레야 디 비주 하장게 친구 요리스 안 디도 잡방 안조 디네야 가르베스나 튜유 링웨 가르베스 삽종 진짜다 튜둥 가르베스 삽종 진짜 디데 녀르체제 안조 로마 망부치 소종 제시 요리스 안 안조 디나레야 딘제 가르베스나 이게 가르베스나 당노르다 라소고 주니엔기 아니 가르베스나 쳔바치 슈다 쳔바치 주체 디나 슈다 라다 쳔바치 제제 간단 베제들 논주 메부지 수네 아니 안조 가르베스나 지 로그레간에 자르고제 로그레간에 자르고제니 주제다 미누니르 덴제 버싱간 고 버싱디 가르베스나 안조 가르베스나 냐르자 제제 마옹바 차샤넬레지 아 수준 그린네 동조 많이 안 받아 아니 중화 미래기 그린네 동조 균진투비야 어딘데 미규 조우 제시 유스

0: 흥고 쩌든 갈스나 강바 군마다가 장부 대부유 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1: 나표년이나 인고 당 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무 쉽지도 인고 당 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송겨 토고도 와
2: Yami kimbe na khung tibu mepta ko na ko yu kor so gi yami ni chu thun si kyo bu ching pi thang do phep tha ching pi thang gi thun che ching pi lu ni ge gap gi chwa la gi yu be ji sing gi ning chu le chu be min chu di ngun thu gi lung kyo thab lam gi ko ne min chu na khung gi sa wa ge thub la min chu gi gyu rim nang khap kya mi go ba tha na khung la sha chu ji mi go be tho ne ya ne sang thu
1: 三年他是娘前南富康面康起年对部三百卡纸亲笔堂那年地堂地年林国当建个横国的关节吃了亲不赢呢电不接能免了身在借钱过命度宁接但年刚不得免自己安宁都干了一个上特别赢的年林国当建个横国的关节强不要个几个赢的林国当建个横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赢呢
3: 那你什么干部用不嘛子不过年过用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추실 자마당지 동외 내림 규기리 테니 미세기 체주 덴베 수균기 내림식시 푀기 니무종기 도립토 뒤토외 동탄다 미자 디리토 푀지 유구직 제사구기 슈부소류 망치와 신기 토외 쯔차로외 슈부타 도립토 사공기 체주를 신내 뇌제능 양고르 경고르기 동기 浙江 云南所以去天宫塔古秋了点年修去冬季月边天尼路里给他们先洗热气色球

0: 수인 봐. 용의해, 용의해.
1: 잔다오 마리, 아무래도 준주매, 나를 죽어 용비.
0: 상크시가 용봐.
1: 상크 안 남사, 나만 링우유.
0: 상크 크시 봐.
1: 저 이미. 팀원조장께 롭친 팀부터가 안나마 링고 스킬 링종. 녀조라 로숨 딱딱 고비. 따라 롭친 팀조 요지. 녀싱그유. 라지 녀칼레 레가 체사비. 타장께 카딘 치르 녀제. 안나마 린다.
0: 로그화. 장녀 착시유아. 장아자 쇼라 치리 깊선제 대도. 이제가 세고에 허도아.
1: 저 이미. 장 삼방 안군의 깊체 대여 삼중에. 녀인다르 신규다마 칩체. 俊俊了，叫海洋给爸爸爹姐爸爸死不就有？很多年代的事，俺们俩了该尊些。俺们俩该俊俊了，全部听这些不通的。你是那吃做能行，那是等给。俊俊给，没想到个能吃上油不通的，俺大瓜日行。俺们俩你爸爸跟这是同不认识的。叫一名，俊俊的爸爸没骂人，爸爸要人。俊俊的爸爸。
2: 你等大哥多，快去！
3: 春雷，春雷，春雷，哦！
2: 让开始七个月，巨人过去同样面对，开始说，让巨人过马桶上，俺们这儿冷的，让开始这个月。
3: 哦，你看了，里面多个人事，提下，俺谈的那个妹子，那个生活生病，
2: 让那个菜个住院，咦，怎么这么大，处处歇歇下的嘴，用不是给面多，俺同多入病成了，跑来忙过去一打，
3: 让那个亲不赢了，俺跟这吃过来，阿七，哎，阿姐让老爹不气气，俺那个让把吃下呢，看来阿弟腿都了，说话用巧，
2: 春雷。
3: 俺谈的让大开车头也蛮多，俺家给小天桥，俺住过哪里有马下的，用都给。俺妹子去两百万的，是呗？没事呢，两个啥子呢？用不啥子？俺家那面子下用过些。啊，这他这是这什么事？那么多的，那么啥？两个啥小小的这可把钥匙，是吧呀？
2: 春雷，你让个干部听不明的。 我谈的，上面呢，用亚民族。

0: 다제 제부 사원이 질랭가시오.
1: 혹시 규룡대 저거 그래?
0: 다제 디나네 칸이 응주면간에 치도염도 신지면가르게 우리 사원이 수도 겨거르다.
1: 음실아, 네 표현하지 지부도 해라.
0: 제부 탄데 등교 손자 참 지부 유명 신신야 요 말이 이내 균주 더 나치고도 가.
1: 我等到大姐下去。
0: 哦，大姐哪里？
1: 哦，你说吧。大姐接你，不你中途一面大伙散去。
0: 我准备。

0: 아자. 거쳐서. 마티브스 두게.
1: 민두. 랑게 나다도 야우딘 제 제자. 마티브 거봐 용거지. 나탄데. 구교게 야메자. 거봐 주니 되네. 조야메 봐.
0: 아세랑 가르친 뒤도 내가 쉬다. 니로 없애죠.
1: 상게 명매일어 직다가 교다스 니에이.
0: 명매일 되쉬.
1: 디 디초 같이 지다.
0: 빈도 집에.
1: 어. 지. 넘시 장수 친자. 빈도도 파게제. 발렌루스럽다. 뭐라 쓰시대 가시치기지.
0: 인지 드링게 오시베. 아자 왕락리에가 단다 참소. 쓰니게는 용도에.
1: 다 욕시 욕시. 장게게가 지니. 린도 카바마시.

0: 예, 로영배 보신. 엄지랑게 갈 승구도, 나자 등야 갈 승구도, 갈 승구도. 아, 매제만 중에. 아, 또 중에. 칼라스에서 네 랭가 친구.
1: 발라, 발라랑 갈 채소.
2: 우미메!
0: 갈 채소.
2: 제보 네 하나야 지유. 나라로 계시야유. 부녀 하나야 지유제.
0: 가제소 롱딘제 딘제. 가제소. 저 제보 암님도 불죠.
3: 家长给明白了，也请你用马是呗？可这些年给你买卖是不？你莫让你也请对买不明的，莫让俺们俺吃不死的药是？你心给，你明光了，也个钱暂时。一年年子拿了莫让有，俺听我恐怖给不亚有的，莫让钱不打啊，那么啥莫让打个主意的，一年俺谈的。
4: 苦叫叫也免呢，莫然是拉成给，但大家做土也免多，天下俺米都是种不大个，明媒你啷么登记？你啷么拿个你卡嘴叫？莫然给我，你也我给，
5: 跟这些年你也泼么是吧？ 오야, 지스지스. 티리니에 빈도도 파이게가 진지에 뭐라러 아자랑게 챔보시라시기 있을래비
3: 준래 랑이야가 랑이야 주시기
5: 어, 다시는 아자랑 주고되는 용도에
3: 용봐 낭다미도 민관람사 로용그리
5: 아니, 쟤는 나한테랑게가 준다
3: 용봐
5: 어찌, 어, 디, 어 소대실인다
3: 허 개민도 다 가시오.
5: 요, 쟤는 아 죽인다.
3: 영아, 강골 그리 떠올라.
0: 장한테 이제 가르쳐서. 가르쳐서.

0: 기니 잡아. 내가 나로 착딱 제치가 지위. 너니가 차 견 튕금이도. 네 자원이네 저리든 저 뭐지 도마리사.
1: 우미메.
0: 기름 세입쇠다.
1: 자바오 여기 쇠봉래. 너니 샤스 뭐지고 주례수다 가보지 해봐.

니코베미즈탕보보시부교코베미즈초기개강치외미니부티섬유레대부시라코바라다왕메장陈宝顺기슨베지댄디루부토남디바드부교

0: жо да ачага шомачена хтес
1: куни дирес хапхунду мауне кипкюнмиту канда мингмеге баошэла тондади сеп сечугуи чима баошунге хэдэ чэгу исне тагачи кюши
0: тагри кэдэ чэгу юме тахранирта юре 내체노 군이 로하체비노 잡아 어디 쳐래
1: 디제 쳐 삼삼무초 다탄더 군이에게 잡아올 주도 질문도라 라일레어 저거 삼부마 야메노 니에 잡아 파치신가
0: 용아리 견주나리 생타라프리 두더부시 치치미노 생겨러리 용아리
1: 타오는 그 뒤시가
0: 녀러 녀리 훈치루들이 마부구 어구손자 녀다도 샤오
1: 잔이 되니 도주과기 주변손자 치일 중도 주과 양서 조우수버 부구신주디 제 치치미노 랭크 제 치니바 야면 도시 니 님은 가셔야지 나를 파치 친구 나 도스 땡기 셔도 뭐
0: 야수 잘 오네 야수이
1: 잼데 데시 하도

사게 행하고 허대위매 타부동하고 허대위매 아야우시라지그유번 지대디도 미사맹아오유시에네 사게가오유시에마지 前野都别说谢我嘞 你不能不这个月 你得不敢练不起的这个月 계속 잡아야만 练不起的这个月

0: 오늘 왜?
1: 라바브 차도였다. 녀저왕의 부부 코치인 저가 선비 수수바운 능시 로도 체가는 장아시에 댄스 대우치어리.
2: 자기야, 보고 싶게 비나. 보디 지딘 토기 경수 치어리 후보모 캠도.
1: 나래 포지션 선비 챔버 차수는 인도 없이 미마는 샴디 슈주인.
2: 보미기는 여유였다. 아무는 시체 시그야가 갈 쓴상시 지마 기겐치야 흉구리.
1: 나는 보고 볼까이.
2: 용아, 다시다 직전에 잘못 보시다 보면 진길다.
1: 삼미 기분 맞던.
2: 됐다. 네 보고 탐시.

0: 하얀 예슨 난내부 그제스 리그 유메 마레 세입신 그 유라 창스 개고 유메 텔리 마제 티베 세입신 그 유 장게 지리 로보도 기치 켄자딘 제시야 금자 가리 유메 예시 무소 이네 녀자 세입 셰초 나 자우촌 레이 튼다 나레 마도 수지게 셰바 지야 요 마시
1: 녀랑 기 잠시오 예슨메 드즈 내리 다데 내리 녀슨나 자우촌 레 마도메 장게 원신 가게지 마
2: 跟着求人，跟着求人。

0: 엄마 성원이 능출로 출교 망고 당고 유사 아무나 안다가 연락을 안 믿어 치료 돈도 없어요 남사 조각이 해봐
1: 컬러 세제교 아자 촌레일러 장르 공에 토부치 수에다라고
0: 뭐고 남자 사람은 컬러 센터 되시도
1: 나를 세제교다 뭐
0: 오늘 생매
2: 뭐라 소문라 뭐라 나 던지 나를 쟤자주 니 되게
1: 쟤네교 이내 칼은 뉴라 뭐
2: 어
0: 자방 언제 나를 같이 가요 뭐래 아자 명매 토하면 또
1: 명매 쿠니 갑자기 쇼샤 不过来去到清明都春来个出差用不着

0: 아마 사원이 능출로 추교 망고 당고 유사 아무나 안 따가 용로 잠도 치료 돈도 없어요 남사 조고 이케바
1: 칼라스에 제규 아자 촌레라 잔로 광에 토부치 쓰일럽
0: 뭐고 남자 사가나 칼라스 엔답 되시도
1: 칼라스에 제규 당고
0: 원의 성매
2: 뭐라 소문라 어 뭐라 나 던지 나 제 자주 니 되게
1: 교시 이내 칼을 뉘라
2: 거짓말
0: 자방 언제 나를 같이 가요 뭐래 아자 명매 토하면 또
1: 명매 군이 갑자기 쇼지 부고래 许多 지금은 또 春雷게 주치용 뭐래 年年的 모퉁마체네 명매에게 인지미디 남아 쪼고 유스 뜨다다 좋아시다 성신티 되게지 부고시다 주도 지금은 또 진진 부긴 조체 나는 진짜 잡지 되다다
0: 먼저 나는 내 진짜 손자 예 로브 캐치도 못소
1: 오지 포모 잔다 저와 요마시 잔오나 랍자 야고 제치 신다를 추도 제모
3: 아자게 시에 타가시 잔 안주 나기 롭신 롬 치부스 손자 낭톤다 주도 제목어 롭존 야우센 다가 주고시 나르 남미 누구에
0: 아자 트레이 계세 아자라 메비는 먼저 근데 제오래
3: 아시 범디 있는 미리 디나르 공존 교다 웜치리 기쇼 강유 영선 녀라
0: 야자 아자
3: 나 난지 밀리리 니 제치
0: 아자 양아 그스 미드 토주
3: 수
0: 그스 아자라 알 시에미버 로빈드 시기예
3: 아레 난지 밀리게 토

0: Kumbu taga simbu shosi, lopchen lomu tisi gor ba.
1: Chi, tomu da simbu shosi kasu gore. Tidre sheni ya chingminda.
0: Midi mingli kharsi gdo. Lurim kazu da chenka kashi.
1: Nye shi mo jung. Pechi lapchu tenro yubja. Ngani tengmu chini jile tonyu meza. Penchui gyungsi keme.
0: Chi, lima rayi no. Kenka chini tago shubu. Midi simji. Kamsa, rang mingli kharsi yu. Kari chanye ba lurim kazu yin ba. Lo kazu yin ba. Nali mingli kazu yu. Kapa diye yu. Nye mingli wu mingli si yu. Nga rang la kapu yu. Rang da chobu chindu du si lam no. Tago shubu.
1: Ajaran tang rabi du la. Nga nye kyan gugi diye. Rali ya chingme nga chungi.
0: Chi, yuxian lu ya kardu a. Midi piyugu na maari.桂花 가르쳐서 桂花 렘네 기지 세제 심초 영년에 좀 갈라서 라이앙아 찬스 게 다스는 얘기 말 봐 하자春雷 하자春雷 지금마사 아니엘라타마소 지금마사 지금마사 저게 신의 캘링이 입에 니아자란라타마소 저 하양라타마소 아말라레라타마소 창문예노스 진주 저 하양고 보고 마지 你 g 孙 s 比 g 内 s 不 e 苍 e 你 g 孙 s 比
2: l 阳龙 e
0: 没 g 家春雷 e 家让你 e 天女 e 没我并不 e g 是他们 e 住的俊俊 g 爸 s 叫海洋马 e 我带叫海洋牌这我卡开心没我不夸张哪那必去이내나이치치다얘당군에계속계속시해주매이내시고난군에가시되지매차았어
2: 아레야롱다고영이부구바총주수세
3: 让不过省光的要忙着吧，你丢了面子要了，地上还剩一百，不过你去光有，你让我心里不的当，我这我可要了，让明天交警这忙着，你也让了，那我得当谁了？
0: 明天我是来通亚米都，但是吧，这。

1: 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赵春雷，你还是
0: 타네소 랑 수지게 고단 시마레 보슈 주저가 켈리죠 타네소 니즈 할라비니 니 뒤나미 아라고 고단 시마레 주저가 대모는 시 살다도 시죠 보슈 니저와 랑 루센 승기 랑게 오미메 고흑테로라 마주 김다데리 고흑테로 랑 보조지 베르다 되지가나 대비노 니저 화유그레 마임도 호조 마주 니즈데 동리제 학주 처리 용두에
1: 여호와 주저 예사 그 시바니 주

0: 임진아. 부탄도 춘추송자. 특히 이렇게 다녀요, 여름에. 임진아, 도지스이.
1: 로튼, 니 겸도 맴매. 이내 안주명가가 차긴 나지. 나스딘 안주주의 도마리.
0: 이런 게 쏟아 보고 돈도 좀 벌어 줬을 때 돌에.
1: 이네 시시마소. 경광 언제 매주 제바대나. 규링나 러싱아스 규리. 통나 나와 싱어질래 규 말이.
2: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팀원이나 나 주셨을 때 더 지리지지 가리 다들 양 오마시베 소식이 가리 왜 그래 이야 아 잘했구다 자다 우미메 갑자기 쇼비네 안 오디야 가도 아 나랑 같이 주셨다
3: 저랑 내가 하루 아 내가 유는 요수다 매는 가 죽이다
2: 아 잘했구다 잘했구다
0: 보신
2: 자야 니 마시디 데크 데랴 내 시기유 자다 우미메 갑자기 쇼네 니 랑 쇼 시기유 우미메 시기니 배가 카사 쇼리 계속 내 시기유 데데라 우도 고스요리 봐 이네 나 스포츠 고스어서 문화월 고고교요 마시 니 라시오 문화리 야마 집제 준사 주구리 나 저저디 라리야 벼셔
3: 자기 나 잡 벼셔 왜
2: 뛰는 거죠
0: 제대 따라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뭐 참사 생각보다 우미매 뭐 시기니 역시 이내 닝심이 없다. 是吧? 재미 두게. 어, 시기니 배가라. 카사오시 이내 미도 해요 마 봐. 뭐 시내 랑락보다 제 뭐라게 하나마 여부디. 랑 겨요 마리.
3: 나 겨자요 마리. 뭐라 야고도 제부도
2: 갸괴 야고를 주 뭐 야호도 삼다 라가 마치유 나고야미도 누구다 처음에 가시유야 허문 남아신 사업이 야마치유 사스레 태자다 쉬리 기란이 사사지 쇼브 나롱데 하도 아 카리메 그래 아 우리 다도 장부 마순 날 때여시 자바 마순 날 때지 사야도야 상마 다들 예제유다 장바브리데 야시에 능미도 뭐상무도가 가자바 걸시에 보고 자자바 가위도 치유 나고야미도 아세 뒤에 좀 뭐 저거 정말 소리 다시 봐. 제시 왜 소리도. 아세.
4: 몰라. 몰라. 아저 출래 그 봐도.
5: 아자에. 아자래 가 친송아. 자오나 목대 잼지 가게를 줘야 요 맞다.
4: 어.
5: 요 야, 저 놈이 지소다.
4: 몰라 간지 이체. 어. 야이 몰라 르지 이체. 자바 서그메 몰라 소고 야고메자 참모 몰라 르디그이.
5: 지니에 차우디이나 몰라 르 참바치 싱그두와 몰라란 가바시라이.
4: 자바이 몰라 르 가바치게.
5: 랑주 우이나 야고켄제.
4: 몰라 네 아무라 루우다 어 나주 천지 네 바라다 어 오라 루 천지 마
5: 시 참무 루 천지
4: 네 바라다 아무라 나리 따가리 겹제 뭐고 쓰기
5: 시 부디이나 군주 뭐고 봐스기제 롱람베 기지지 라모나리 님 가셔시데 용득에
4: 아샬라게 어 나데 냔두 치고민도
5: 아 샹라 칼 냥고 마시 뭐라게 라냥 되유다 아
4: 정매 나 바라 잡부요 마리

0: 什么人家留不点呢？什么几？什么几呢？留不点？那不人家是谈到事情不点呢？平常就是春天跌打乌云两个打，平常冬天年轻来不人，人家不都捏了呗？跌打露水起的了噻，跌打平常写不得的。俺来咱做用啊，便是人，那不人家做公安长，人家做代表吧，可是说，多谢呐。习近平习近平给慢用给跌打面呐？
1: 저용내 계속 기다려야 되다 매비나 아니 기다린 게 뒤죽이 진다 하고 말이 다 등산 미남교 초비 차진이 내려 크여가 야부 여산다 남규 세주랴 돈한 번 중수님도 세주 초비 기행기 아니 류리 아직 나서 배로부 조입에 나오지도 다 이내 가오에 비치래 미만부지 년마다 돌비나 지 대단이야 도시 땜보 차야 학바도 다지 류준이 아직 가보나야 딘데기 능수지 통용부터 니운에 가오에 비치래 다 이내 남규 가서 소유 초야 류준 능두여도 봐 아니 체당 잼바 안 다가는 시에지 칠레기 주주 유협하더라 안지 루단 튜브 나야디 캐시부르바 드린데 드린 안주 표장교수 류재주 지조단 미리 수준 류재 주주 도담 되내기 개급인배 류정 주주바 스린지라 대대시
2: 스린기라니 개급인배 지조 류재 주주부탕 편중 지조 류재 되내기 토림 제집 시킨 콩 비징 류재 롭친네 롭다친부탕 타팔 류중 캡공수 전부난디 미리 류제 정달탕 망용기 류중 캡대태 人意기 누부 뜸비나네 개용 成용 미리 류제 전조토 세르키 당마니

0: 다시 참여 가서 나봐. 다제 로 가서 신이나.
1: 겹제 로 죽든
0: 아, 안 남주인식 고소 가 개발지 갔다 봐.
1: 어, 답비 메시지.
0: 아, 네.
1: 좀 지담에 난 조금.
0: 아, 네 다 자는 거.
1: 네마 제지 강이야. 다지기. 나나 심심 망부도 와.
0: 와 봐라.
1: 지기 맹강에 조야서 좀 많아지. 다지나마 퇴제제 언니다. 퇴지디 좀 다친.
0: 어, 제라.
1: 지담에 난 조금.
0: 터잖아 터잖아 레즈 지기라 기라게 칠레기 더 네발라 간디도 그랬잖아요
2: 어 낭남도 발라게 지야 타이지디 클리클리 내래 어 나로 쇼크디 기란 도나싱
0: 외라 어셔셔
2: 쇼크디 십지 동안 타이지사디 야심 메다 만자르지 카레스나 어 칠로네다 뒤가래 안가서 클리클리 어 카레디 잠
0: 잠버스
2: 어 잠버스 이내래 쇼크디 간거 나로 내래 되고래 나로 내 수자 싫어래 디 멤버 흔돌레 타이지사 티웨자 먼저 스불을로 지야가지 어 디가래 디 정다이
0: 그래서 왜 야구도 오네 검시도 오네 야구를 시작 제라 다티네 류종스네디 양 류송스 그러바 나한테 이제 냉고 뉴스고 말베 다 등상 아주 소외적인데 망부 통용도 와 미카지 지금 수부다 수부 야구 매부서 그러바 다 같이 참배서는 이제 예윤 대부선 남산수 그줘야서는 되지 봐 그냥 미카지 수부 야구 유도 야지 참바다 저 그줘문도 와 근데 류종다 류송이 와려 개발시 가르나
2: 어디
0: 다 냉고 뉴스 그러바
2: 디 개발어스 요리 등기 아주 당고 레브다 차지 어 아주 정다 nimgyu takpa chongda chinye tisu kumshi diyo nye tisu kina siida chambay kibya nyunga, mengang choya nyunga, mey saya le nyunga. Ta chongda ma chinye diyo liya, ta ngansi mangu riz ne yungu mara
0: yinye
2: kina siida mim, chongda chinye ta dupu ina yang tiks mangu ori, mengang yang sito mi chambu lamsang goyo chonye ta ndesi, ha nimgyu suwo shuk mebuta, kare mekiburita, nakale kaje dekyo dinte, o dinte, mang tungrel.
0: Ah, da yang khaje dites dwa. Lu jun se ya de jik shuk che tabi na ya su gu ne ge des. Ya ji zem nan yang su de dwa. De ya tonar ge de jor.
2: De ngo ne chang ne ji ka she da ti sha ti we ga shu nu ti ge le ge mang gu che. Nem gu le ge mang gu che tu su che ma ra che. A tu su jik ja bu di lam sa zong da chi chu xi zeng a zin de qin yan de yor ba. Da de gom xi di yao ma ri. Ka re si nang a ji su wo le mi ye su ti bi che gu ba. Zong da qin ne le ji ne di ri ji ne ki ra. 팀무지랴 정다 망찬은 수원 매약이 숙체요리 수원에 갈래 카드라요리 어 가서 약속촌은 가서 정다리야 착시선 약속
0: 봐
2: 답변 차차는 사고지랴 팀숨내가 바 팀무지리야 감 시주네 급지 바래야 어딘데 착시시던 돈은 약속 봐디 착시디 친제 글리클리 수 정다 수배게 야야 드라디 어디디스야 오래
0: 레스 배하고 손스타 집사고 싶다 손 나서 다양 카지 손 나서 소비사도 이제 믹스에게 쓰시 넘시 저봐 대다 뛰는지 안 하는 소리 이제 삼주 가르쳤나 이제 검주 배하도 이제 여기서 손도 와 근데 이따 쇼게 이제 경경 소 이제 과라 배하는 이제 막 비우러 봐 근데 이제 쇼가 나쁜 데 비디오 아니지 루제 숙집세 나나 다 이제 양구 소리야 두자 나이 계속 보러 봐 두자가 섭서 나이 계속 보러 해서 뭐 도다 하바도 뒤 나로 야 카지 광보 망보 개비야 주자 손들 뇌빈나 이제 빼몰 잡을 수 있도록 손도 와 디 탑시지 여러 번 보면 되지
2: 디 탑시 이거 좀라 니 다르지기 추세지 써요 그래 드링 아니면 고무치지 치지네 마케즈 쇼딘데 딱다 딱다 써요
0: 계지 간다 한번 다 해 들어 봐
2: 어디요 어디세 아니 지네 아주 등기 소야디 그래 딱다로 고버라 고무게 야면은 바크라 바클로지 되는 아니요 디카레 뱀다 디엘이야 그 망게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진 용장 셀라 튠다 체지부터 니다르 체크마 시고 셀라 먼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난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난 수부로 정다르나니

0: 공조 량고도스기 이내 고수 퇴근도 제장 특히 신다단지 남자리 간격격시 통삼주
1: 기니 지게네 시지 망고시라지 아니 소용제 자샤사 뒤체는 격격체듯이 디제시 커방자쇼다 계속 국어 약라유는 니기니 좋아체죠
2: 러스 직숨두
0: 게나가 레가시나 고업시라요 수시해버래 니한테는 지게를 시라가 차가 랑가 되게 통하시고 그단 류라게 은익 제시다 루큐도 통하자 오늘 가타 취했어 니한테는 전다디 루하 두승기
2: 니다르 시르와 겹제되니 아유고 가차봐 당은 감자를 쓰는 게 드린 님은 강한 교제 된다 도도는 개주무수 저 딜랭에랑 사지 초부지 치고
0: 바로 그래
2: 닌지카
0: 닌지카 가사로 그래
2: 나라니 근가 동기 그러고 같이 매베 딩 아친 누구샤 피게 드린 셰진도 인사 나라니 때문에 가셔서기
0: 영아 초대 그래
2: 치료 쳐드시 봐
0: 그지 초대 선배 예샤 제스 무릎에
2: 제스 내면 심네 간다 조스 쇼리
3: 喂 준아 가만 안 써 상계 고충해 장지민 안 심취관 그 구제 안 담기 지리 쓰기
4: 은혜 집에
3: 나도 다 잠사수 말아 은혜 통수
4: 준이 준아 지마 기남님도 내가 야구 치인다
3: 마님도 치스기면 구제님도 야구 치스기 하고 쓰면
4: 하고 쓰
3: 지마 남자건 我接就忙起了，
4: 那是好事，我别自己认不清了。
5: 嗯。哎呀，陆队，陆队，陆队，快去看证件吧。
2: 看啥？你还找不起敌人现场都得过去。
5: 这不是因为滨海巡逻检查的呗？
2: 他是，
0: 他哪里？
5: 谁呢？巴斯克巴语，没时间的。
0: 巴斯？我你巴斯没？我你找过罗总阿东去的？我你连个用不用？
5: 现在可把手机从两个手里打，没现在真做到我做啥不是？两个用多少呗？
4: 林叔，
2: 林明都，
0: 下面陈同学姑娘，
2: 今天你用药去找张陈同学咋等马瑞了？马叔话要用多马瑞，我你年纪看工厂来哟。
0: 呀去，他差不的，修过来呢，去过培养他们差不的，那女人工大，结果的下。我们堂屋大楼呢，可就有那弄堂话题的。
2: 呀呀呀！难道杨万龙大？这么羡慕到谁也没多。
0: 是，俺地挺大了，去给你提用不得。这么西北给西的呗啊！林姐，我你们看旧的，挺大的，去也没送，进来老住。
2: 我说，人多的多才能用多哎。我你定选个郑州的大院啊，用在还是啊？
0: 郑州大院倒是蛮住的，今天我你给改旧的去用了呗。我的郑州。谢啥呢？六六几代的？
2: 谢你。六六几代？哪老有？丁轩，俺让你们到哪个街头吃了不自由？
0: 这，还嘞？他这年来个，他全部都过呢。他到那个没啥生意噻，让老哥吃啥穷啊？
2: 团结主播呢，老几岁是高人？起来，你俩个都是预备，财力不大，财力个都是预备，起来不就有呢？现在俺让你个团大的，也不住土人。
6: 建国，他到新竹看个来个的，那个俺来研究研究。你要让长谷县民呢，你休息差多，让给俺若不忙起了。
4: 低头能大面，做的林杰的，那军队工那么占地，让给还是些资源吧。
6: 团大地铁了，引进马家文这个村子小姐，她去合适。
4: 志明，那军队工那么占地，你给我参详些。东多都是姜维银呢，我呢参不起这么多啊。你代表呢，那不就你个那么长的？我呢钱呢，就那预备，你吃你就过多。
6: 让个些那钱喽，主力全部都是预备。
4: 顶这嘛是，你代表银呢，主力给新区三百给三角的大大点名多。你代呢，那不就你个那么长粗壮的林杰能行的，全部预备罗全去过多。
6: 林杰我呢，全他先去了下。新竹看到多年以后，俺没退休。一年，谈到找我去给他们找，没去别的呢，俺没退没。
4: 哎，志明，当我送给他们找的，谈到两个姐姐落下些钱财时，同多他个人代表时，人家无足给外卡里呢。
6: 可是林姐，人家写不东西，全他先去呢。年前呢，年了林姐了，当我送给

0: 남자 겐키 주제 소소차 주제 쇼그리 제망한주 자와 지기 남자 심 주치류 소소셈 날이 딩주 쇼르 봐
1: 뭐야 지금이다 용아 나가 서비스지라 지마 도우 용
2: 봐봐
3: 왜 돈레스
1: 그지 지니 그 뒤래 봐
4: 나스 내레비 장시라고 빈다
1: 커바 지기 멈지 이게 수가 용도 봐
3: Kabaki bai maa zai, tanto chintou gu bii.
1: Shibai, nye chintou gomo zu paadu, jinyu gu diye bii, nye samba jinyu yung maa zisamchu, che zang kaba gie me baa xaa bii. Tingwe nye, kensa che su. Choko, zing maa saa, tinta di lima gaan yu, lia dan yi chi chao su. Jinyuwe nye, choko yin rin chua xaa, la jia zinyi shidu. Ting zhe zi.
4: Li bing paa la kaba shaa.
3: Jo su linda.
4: O li la, gong kam saa.
5: Ming jie, shan tanda kaba yu.
4: 我打着我当时去了有车来有呗啊我有人拿了几个大学的司机有心中看见爱去羡慕对那种哎你拿学的吐诉那些球人呀你算那里卡巴干雇佣的那是当当然怕这个人林姐卡松多里面一个巴拉给我让你拿了怕说吐家干面那种鬼耶特别是
3: 다시에는 은희 빙는 수야 좋아 여러분.
4: 좋아요, 오죠. 이 다마체 아. 님도 줘.
3: 영아. 더비아스, 더비아스.
1: 저거. 디리디니 구윤린스. 맞아 클라스 가죠. 진단에 대줘.
4: 진단 대모고. 상은이 님도 줘. 은희가 도야 미디 상게 오신 그래.
1: 술에. 내 오신 그랬어.
4: 빙는 심주강이 연락 좀 봐. 리젠 거지.
1: 미디. 제나 기발 중매. 계산 방안 좀 제점 주라시. 클라스 집상체 되고 삼. 진이 내가 유나. 지마 도주리 용도게 거야 봐봐
3: 드디어 맛있다 님도 줘
1: 오리 미디엔에 고르 마셔라 가봐 줘요
3: 저거 때문에 쫄아 대신 마미 딘데를 가봐이
4: 야 행여 접속시도
3: 딜레 니 줘
4: 줘
6: 대리 권주 수피 이 여제 궁금해 클라스 부도 와
7: 권주스 마제 로춘지 가시 시제
6: 所以不能你生不地的切不透牛面所以不过生过几名肚子生不几个月到我那染给婆欧家了圣灵从八七八古一边我那几目这边啊都写笔呢可是你接几个片头不着点点古之才啊几目这我连续过去一个粗切用不着羡慕到圣灵从八等个这边啥意呢连共行就算笔嘛都所以不过你也觉得哪等你都
7: 아지
4: 유튼다랑심제채용마지오레스你过去하친구永远的永远的欧丽拉公干啥提前也找不起吃鱼俺你这边得得了病的狗那么着吃的是牛羊肉不是我数啥我数我数哦现在听他咋吃有没得欧丽拉干啥啊干啥干啥呀呀晓得呀晓得차别차别啊呀呀呀呀妈对的妈对的哦对的
6: 都是你克拉萨屋的阿家给车车车下你克拉萨屋没尊重这些都是的你看你屋的这个是个写桥的用途的无数让他林姐去给罗军去下住的卡尔江吧欧丽拉我林姐来罗军你给套衣就是兄弟姐妹啊嘞要多欧丽拉啊我你冰能错把住的听到这心中的很开心的
8: 见过克拉什伊松啊哦你的小东申请广大本等作为六十名的大克拉斯大会议让马安我这双子给下个钱的嗯让给李斌我姓个一呗我姓个或者你直接给菩萨死了吧是李斌伯拉所以没我姓个一呗 我姓名我你个亲戚我这人不是苏西个李正李斌李正给操了呗他这就算学校个操了李正我呢我这人不要不记得他空格这样子生了这样些地一年李斌前的六十来个松子六十跟着玉面俺在阿公面吧 年用两次嘛，就能用多个老师。
0: 让老爷来的话，洗个多多出去。
6: 可真牛啦，不皮的。
2: 子
8: 怡，子怡，
2: 你刚修多。
8: 可真牛啦。
2: 看不上，看不上。
0: 修的这来皮的。
2: 哦，修的。给咱大伯年咋的皮上？他的粗细用品的。我这里打不上西瓜夹皮。
0: 打不上了。
2: 哦。
0: 注意着了，随时加的。
2: 那是，有事，先查房主人。
8: 这张地皮也得我们地区的嘛，是吧？
2: 他个姨，从今呢，请俺庄领从都听你说说。俺最我敢打这瓦切皮。现在我不愿意听他的，多好操心啥不的。
8: 呵，真得不要死。俺就刚刚这里吃了些难吃完了。
2: 他的姨能行长修那个，我那姨给俺做吃了些难不的，给俺做空了，他现在修的。
8: 他现在怎么他现在修的？给俺做怎么俺做做吧，可真羡慕下他姨。
7: 呀呀，家栋的家栋的。
6: 家栋，心多说啊。对。
4: 啊，在了，多谢呢。
6: 好呀。
3: 在了，多谢呢。
6: 嗯嗯。
4: 欧丽拉
7: 啊，
4: 卡拉塞查，查也懂不？什么时候看的？印尼大学考的哪所？
7: 啊，林姐，孔志明，今年并能什么时候看永阳的母亲签署？印尼，啊，你最嫉妒今年写的嘛多？什么时候看能回去咱们家的？这叫穷么松？米卡西给赵娃几个男长了，太聪明几个，都钱的可真多。今年给曹北给东娃送几个男长的周土不钱，叔叔女不得热追起了，我们这钱，马刚连做了顶翠几个人，第几了母腿给赵娃几个男长了，心就钱穷人，今年钱呢，可真多。
4: 欧丽拉。我腻了，找我几个那么着给崔太城西蹲下去，同多热水开始烧嘞。
7: 同我送给那么着的猪头鱼呢，的热水几热？第一，听你个军团的热水切土麻子，木头找我几个新酒切了，新酒切煮是的。
4: 欧丽拉，刚没唱不许呢。既然给俺你当不上的买吧，一切都是难的。新酒看个米，托不起谁，三七托给。俺你那没有几个人来买，找我几个那么长新酒钱的，没有的周边个钱多。俺到无数个冰冷新酒看了，永远他接不。没现在谈到俺做推最是产品多，期间个新酒钱不停做，找我几个那么长新酒钱各做差些。俺做眼盘都看做腻了，找我几个那么长体力都托不过个。第一次晓得。更多当然没。
7: 啊，他听你了，咱们当然是这么多个。
4: 欧丽拉，既然偷盘鱼的，开始冰冷心就看给俺你个找我几个那么大的也不要嘛难呢。俺那个你给嘛叫青年采集，速速去伊。
7: 都是钱不易呢，既然你了，刚眼洗着吃一个是的。
4: 刚眼吃是。一年的俺你所岁当不起早，没有人了，破什么人？刚刚开租车呢，俺到无数个都是吃土啊。
7: 钱呐，林姐，
4: 那
7: 今晚刚刚开车呢，我替他载他去啊，用对。
4: 欧丽拉，多谢呐，吴叔，你坐。
7: 林姐，让他李兵落桌子，对子月呢，哪里样子点下去啊？
4: 那是欧丽拉，对子月就出现而已。
7: 哦，用啊。
4: 欧丽拉，修啊。
7: 哦，
3: 欧丽拉，修过。
7: 哦，叫啊。

0: 올라 가서 숨 다그리. 너요 말다.
1: 어, 되다. 미즈고 30도 갔습니다.
2: 보. 밤에 잔 심제 지그리.
3: 엄마. 네 신기해.
2: 전탄의 잔 내고 봐 주유.
1: 다리. 내가 봐 주유.
3: 나
0: 올라. 너니 숨고 클래 지금 나 주유. 답저 어스도.
2: 숨고 클래. 내운 챔버지다. 가르쳐야지.
0: 어, 네 누구 사비?
1: 리구민 허사 빙나
0: 속바
2: 빙나
3: 속바 라 암라 킬레디 치킬레 향요리 티마체 나 로용자 키나기다 타인 혈침으리 나 재미있는 시에파시 겸에다가 람사 팔 후야요리 떡티브 가슴들
1: 어 오쇼
3: 라
1: 뒤에 지질레 융보 향요리베
3: 디 바하라니 향을 고스도는 게
2: 아 보
3: 俺最拿看不得，人不是来吃的话，他得让罗来不是，让爸爸孙子钱呢，看不是还不是给不借，今嘛让俺们俩彻底去念谁？
0: 咋了？
3: 我说俺最最的看的，村里新出去开学车子，那正俺来讨要的，俺最帮忙忙不起个，我说搞不起个。我说，到我姐们呢困难你了，没忙死过了。哟，罢了，怎么了？这是哪？到我姐们呢？
2: 你看那你的光明街东，跳把火车，用得过。对，哦，俺最看不得啥不叫啥子呢？起码呢，俺你给我穿的，我是冷没有。
3: 罢了，你，
2: 送过来。今年秋还不是嘛？不，上次是中年，是不年新个月，俺最怕雨，不忙过第二年呢，让俺穷些的，通个些些人。
3: 种子养个米，俺他让爸爸移民时来还给个钥匙的。哈哈哈哈哈！那是，爷爷，爸了，是不是呢？爷爷，是不是呢？阿家了，是不是呢？有有。看那你小兄弟我姑娘，你到这里。有啊有啊。对，大姐。平安说的。行了，给我过去了。这，这，这么多个，还说的这些，挺大的。 코나니 캠베이노 안나 바코스미 쇼리
0: 스므레마치 격준셰네 야야 제브로 봐 도케 마시 따라 코나니 줄루니가 죠 나레가 죠 죽인다
3: 영아 겨스교
4: 왜 디커사 소용매베 언니진가 모르티자 갈레시라 거기
3: 용구요 용구요
1: 아 지 로마스다
2: 로디 디나르 주샤도 아미 보세
1: 你这的的这钱了啊，对的。我说，来，爸爸，都是生意，俺打让俺们让李工打几个容易。
2: 爸爸，
1: 俺做李工辛苦些了，钱不都是算账？你这么的等嘛谁？等嘛是谁？嗯，钱了，俺你去了打几个主意。哦，都是让生意来好就是，俺打让俺们。
2: 수수신의 집아 레레 대다 응 아디 마용콜라랑 아자게 친아 카바나네 파르게단 럽지와 데니니 장리군 권자데 친 파르카셰스게브제 촉서 날고샤오 미상메 니에 불준다 카즈 유메 하고제 아 이미시라기그리 응 저리군 권자 랑가 수고리 아 암라 키나 파르게도 요마르베 니에 파르게브제 키나 고용
3: 你这钱用嘛谁？俺是说说给姑爷。罢了，俺们来。休息休息，给。让不少孩子歇歇下，明天上课回来哪里要去休息了？不是？所以湖南你皮鞋姐姐，把这裤子穿上来，我运送给。湖南你腿肉大，腿开不穷，穿上哪里把裤子紧着呗？穿过，大天热出来，俺也故意呗。
0: 看他几岁学过来的，给你写不？大姐了，让给朱大舅了。
3: 你朱大很直接过来，让给先生了不？你就算看你写信没？听给你这么写不听做，他那个天水人多。
0: 你来看那你什么也没说，看那你姐姐，你们看谁姐，长江那水天做，过去给我丢。你们看谁是你们多点呢？俺倒不是嘛谁？
3: 他去过来。
0: 디발린다 야

0: 我来，急救室了。李斌，听说怀孕。
1: 俺是他的女准妹，我是这个女。听说抓药很灵吧？
0: 他那小概念，急救室那才还行。光给俺做一片口袋，心就急了，腿都没动。等到起没起，俺说对不起自己。让你啊，从哪里来的锤子下手的？
1: 听说抓枪没用。
0: 急救室了，你在其他给俺说打断了吧？他现在小姨，你那俺说的对比呢？你没看不多。
1: 俺是被害老主意。
0: 对得起，听说跑不动俺裤腿啊？俺们来抓枪没用啊？
2: 有准备好跑组装，快些走！集结村那个跑组的伍队送给。范德巴洛杰夫人，马铁柔，巴洛杰夫人，你不在巴士当中呢？巴洛杰夫是被安逸。光之连接，他哪着？
0: 滨海的天热，跟美国昂达及松西松尼巴士西皮起着雨，巴士西皮起是昂九八皮着呢。李斌，集结村了，整理了，赶紧回糊涂，忙着出去。回糊涂是两米八七个度，可惜，集结村了，他的其他人说，大多担心了吧，多些拿手艺，你那个说专业点些说。
1: 退休休息呢，给咱撒下休息。今朝还是先来买些呢，忙着着去。今朝给俺做，可我做忙难的。让义军花店新区三百千都要人，你没得见着。你那几个领了给俺做七九名多，你要省里错过，几个苏州边名多呢，今朝开领去。天天念诵，南站的，今朝在这一。
3: 今天该送不的，我那里边。
4: 啥东西呢？回家的，旁边说呢，三批钱交，全部收，收给不起。
3: 俺最大我送不能收了，连住门都能。俺两个人同意。
4: 呀，八十多西，八十多西，八十多西，上个老外就来。
3: 八十年老外来。
4: 快投资的也不对了。
3: 那是好公司。
4: 呀，八零西。
3: 让个礼品我都落单很吧，孔明都。让个礼品我都落单很吧去。
4: 谢吧。
3: 孔子爷电视剧被关注意，让个落单去合适个。
4: 俺比什么穷啊？孔子早是记下。
3: 你要孔子给单位。
4: 孔子进山里面吧，给单去合适个。孔子爷电视剧被关注意，心就三百七个用不的，让个谢吧，只要用嘛的。
3: 一军火的新主席阿弟，提的任务要说，工作，自己这批。
4: 什么事？上次是地震很震，他在早把刚刚这边干着，投资的，周春到随便让给垃圾子念一遍，给这的让给你随便读呗。
3: 林小东，让给上面你不行的，我差了别的下，错过上九个一面所去的，上面呢，错过过屁股的上去啊，让我做一些面呢，俺一起去。
4: 什么事？
3: 让个上哪个下马去？让哪个下个这些收银，你让他先去。你俺俺来跟我打马相见，到我送个农村了，新区三百七亩土地呢，你还可以去把公司带出去，你还马上有在，正是这一。
4: 啊，对，让个东西可冷雨，
3: 你这些冷没？让个木头马下面呢，他那送给你下个个大铁索索银，我你老就不让给他给的。
2: 这边等你。怎么上？马上去了。然后，我出去就要不得。李斌，天气光不去那么冷，几个林拉谈的啷个了？没出多少个下，可能叫个便宜的，到处搞着呢。呀，几个林拉陪着，几个林拉。
4: 哦呀，咱们对的呀，对是，啊，嗯，何子，咱们赶紧到考试读，读书的，咱们考拉斯个用不着什么读个，哼，俺们永远去查查，俺了下大汉就不用打，嗯，敌人考拉的，俺估计这边，考拉马赛公了。
0: 내 제조 좀 시기나 뒤로 보면 노력된지 뒤죽어 외비 김사기 쉬는 얘기 로고와 진비 님네 제제 로그 소식 예비 고주 접대 낙지제 제리니 안 우주 제제 소저티 예비 미카지게 도마집지 군이 들든 제비 제자마 군이 심지 가냐 강치우부리 갑디디 오장 중위기 우지지와리 지고 모두기 몸이 괜찮지 고개 내수디 중어 제배 지로 소수디 남다 혼의 쇼에라 마짐 제제 징방을 지니 슈누디니 깨부리 지로 슌디니 주로용제 소라디 야친분예지 단디에 생리 속부스에디 충부리 군이라 거진치와 우지디 리빙이 보라 리정지
1: 보라 그티고 맞춘 소녀매
0: 네 첸세라 급디디 공개 차치무디 네 봉배가 샤지 쉬바 忙别弄点了，亲自扛起这手艺。各地队员落水，让他找不着去。哼，弟弟，直接送俺阿姐去，可不懂查办事当去了。我家家钱没收去，光给，只送一张给，听我说是国内大对农民动姐姐，俺让你。 깨부리 이내 디린 장개강에 집에 겁러 가르고르다 더금 텐섬제제 탁주치 동물도 쓰기 시시에 참마시다 아주마 이내 시시에 당에디 지샤 성기 당 안문에 계샤 슈누스에디 컨제이네 지조 제도
1: 年末那天做，要准许着接下，接下弟弟，年前做我也是，光大修炼。嗯，哎，马哥我们这里呢，嗯，波拉个样子啊，马这边说，年了，卡松多过来，写个有些心多，记住你对我年了说过来，难免啊，给个人特别，是不是说说的？
2: 你人家说人家做药不的，看来他们家大个人，都是我们能追了。我最近把都一句话在心里想，跟你来注意。

0: 디네 피다.
1: 예스. 나 저기 레이트 제토야 효마리. 장원상 샤마 셰프카티나.
2: 기지카지. 이제 장원시에 봐요, 효마리.
1: 단기 루린 루라게 까메지 대순자. 너네 로시스 파죠. 아. 다리님이 출루부터 개큰매.
0: 지금 줄라. 님이 신고신이 지신기랑 남자디 편토시.
1: 문해라. 수레.
0: 님께서 지금은 로준시 렌조시. 저와 지금 남자 김주시고시. 걔랑도 쓰듯이는 게.
1: 지금이 쓰듯이 와줘. 개세리 조토비는 톱치 칼이네 벽이다.
0: 걔랑 송단라. 개세답 대비는 시방자 샤난다. 님께 헨리스는 니 걔랑 저와
1: 수쳐. 레스레스. 직순게.
3: 님께.
4: 우리 오장치는 우리 후가 여러 배.
3: 근데 이제 오장 경우에 유장 마저 생겨서 약간 와체 요지. 저도 가서 또.
4: 그치. 죽지 다 체크를 해. 저도 지금 제일 매 그런 거리 교체는 뭐로. 다들 뒤로 쏠지나.
3: 그치. 기니 같이 가용 봐.
0: 근데 나 기회 진 부치 시에 유거 층.
4: 그치. 제 형님 이래도 야시다.
3: 된다 이는 교수시다. 너희 매 권한 조유. 심어도 지승 마지.
0: 도스 내게 뭐지 단지 기니 오장을 기요. 근데도.
3: 오네. 뭐지 단지 오장 기요. 둔다 개체 가르유.
0: 대시 오십에.
3: 야쇼다.
4: 재민이. 야 통지 시동다.
0: 나네 보라 내게 통지 켜는 동매.
4: 낭다 먹어. 일주일이다.
0: 민지. 단도 동화 얘기 한배. 레뷰 뉴콩 남자시도 진짜 유배 아.
3: 东华家坦白，
0: 嗯，俺光信不起。东华家坦白，那闺女公老大个有事的，冰能操把脸是的，猪肉给面是流苏。俺做冰能老在个，等个面不咋个行是不？接着，其他你给打这钱的上去。
4: 没有了呗。

0: 모자 단지 오장 기우스 돈다 개체 가르유
1: 대세 오십에
0: 야쇼다
2: 지민이 야 통지 신동다
1: 나는 보라니 그 통지 켜는 동매
2: 낭다 먹어 필주이다
1: 린지에 탄도 동화계 탄배 랩균 유콩 남자시도 진도 유배 아
0: 동화계 탄배
1: 응 난 원신 부치기 동화계 탄배 랩균 유콩 로당 유스기 빈능 초과 리스데 조조 게메스 루스 마주 빈능 락제게 등급 명장게 신경스버 제자 키라니게 다저 시엔 삼치
2: 뭐야 허베
1: 최송기 여시
2: 최송기
1: 남자도 고소 사셔야 돼. 원바 제비 숙세 리미도 기니게 심주다 탁소 생지기 제자녀 되는 권제 참부도
0: 이내 언니 인지 저와 지금 남자 조유
3: 민재 상체니 해제랑샤 문노 큰등도와
2: 민재가 세번 양말이 캐링이 캐링이다
0: 남자 캐링이 스카스그래
2: 캐마니야 가리노 무이면은 제만 남자들도 근데 저거야
1: 제사
0: 용아 레그디 나란히 계시도
1: 前谈的人就叫朱兰，写吧飘逸。
2: 对对对，老三给打。
0: 地东王家坦白，地鬼写给文勇考的，那不就你跟我老丹那么大事情啊？学生嘛，当然还是写笔呢。我是有我了，打些个主意。
4: 这个的，那些是欧江的的。
1: 地王，这个朱兰，欧江了，满天狂了，你了看一下呢，这个是别了。
4: 这个的，前年兄弟还是在读。
2: 林姐，让给兄弟写个句啊，你都做给我。
0: 용아내긴지시작하신거
4: 용아피다
1: 나나너네오장저
3: 나가자저래
1: 나동화야탄비랩균유콩기직채를당이두기님도저다
2: 지호나님도저랑가리계시로쉬어봐小彩笔，
0: 嗯，
2: 打个团团，
4: 打偶像团团，
0: 团小姨，
4: 用啊，先年摸着规矩去
1: 就。这个主来有些难，年摸着公司学大个鱼，年过年吃用个。
4: 来是，先弄个拿走，铁头，别打。
1: 讲。
2: 别打。
4: 今天是年学，今是别学啊。
1: 能那么这个主来？
4: 多少年前？
1: 娜娜。有对对戏，
3: 卡丽娜，
1: 我的林姐，南站过是有鱼，咖啡机。
2: 别打别打，别别戏。不打朋友，莫是那人多点呢，干来很麻烦。
3: 看你们到哪。

0: 우송 언니 뉴저 메고 쇼 올레샤.
1: 세세 겨 마지. 기란자 레기 기시. 야메나 기란자 녀 기시.
0: 레케메.
1: 인기 마지. 레케메나 뉴저 메고 쇼 올레 마지 봐. 다케메 힌츠 녀 기시 로베 구데샤. 마 조인다.
0: 모터 클릴다. 섭섭실라.
1: 我这个里头了。然个若别急，没事啷么着？我有啥事别啊？表面呢，眼看不切些，这些给我请个。
0: 右手，莫让眼搞着嘛子，开心嘛子，你唱不有？
1: 大壮，让你谈的，看那个姐，今大通别说了西。

0: 무량 로버샤 클라스가 쇼스기
1: 클라스가 에 장도 데데는 쇼팅이 베서르슈도 카이자고 세베마 돌로고민도
0: 콘서 고데샤 은유조
1: 자
2: 인제 제만에 디 말하니 텁스럽다 대수기고 된고 야오시라도 텀대야크도
3: 다리 또스 내가 소 냄새도 왜 화가 있어
2: 얘도 도시야다 제비 인기 말아봐 냐스도와 범생의 상황 딘제지 파 야오치다 소 보셔시 있다
0: 자 교수식으로 이렇게 해와지 당대 양지도 이렇게 해와 잡으리베
2: 리그베 중도 시자 아 추교기 시야유 얘네는 락다치야 냐시라 중매 민재 피카리야
0: 칼리인 대배 럽균이 고글로다야 직제지
4: 조비 조비가 와서 알아봐 가고하다
0: 우수 아 파르카시 스킵다
2: 영아
4: 조 갈릴라동아 갈릴라동
1: 피카리
2: 맞아 뒤에 여야 피기체도 이

0: 이제 나갑시다.
1: 카르도.
0: 뜨다. 네 윤조. 저 테이블.
1: 오늘 기부스도. 아니 내가 했어 뭐 거스.
0: 계속 가쳐. 집에 럽시.
1: 얘네나 장지도 우슬럽 줄면 됐어 그거 와.
0: 잡으시였어.
2: 어지 경고 중앙이니. 다들 지켜도 와.
3: 얘 먹다. 얘 다도 같이 시키래. 가사가 다들 얘 생을 주의.
2: 유룽 알 수다. 상한디 체를 가부쳐리. 마산디 민도. 기란이 가르산디 있네. 수송하다.
3: 가세서. 됨이도 왜?
2: 유룽을 셈내 열다. 다리 말한게 칭아 못다. 제 린제 소화 친수베니 가르쳐 잡다도. 호머지게 린제 개화리샤. 기스니 마셔고네. 야님도 치샤.
4: 장클라사가 연바. 게셰가 연바.
2: 클라사가 연바 인고죠. 쇼쇼아. 생아우예.
4: 가망르.
1: 오수
5: 아
1: 차규 니 시간 내주게요 하고 중에
5: 다들 하고 뭐죠?
1: 얘네는 숙제 용도 당야디 너무 좋성비.
5: 야 이제 시작도 선생님 니게 건수 제배 소중기 정시 시소 양자 딱제 시가죠. 계수 정시 딱다 대유는 댄댄 최고 니 수지. 민지 가세요.
1: 내 차규 제배 정시다. 내니 제배 정시 도와시 단지 딱다 대도 왜 더유?
5: 편도 여마지.
1: 편도 여마지.
5: 니 채는 서윤을 딱자시도 최규제 정시 딱다 대야 말씀기.
1: 장대 아, 디규러 서범 육진 전부도. 제자 최규조 되게 승승했으시야.
5: 랑카시아 김제도 이내 니 쇼대비는 디규 최규제러 내 주민도 승비.
1: 양자시부도시다.
5: 영아.

0: 로용비
1: 칼라세베
0: 등기공세 도수세비 단도음도 가르다기
1: 맞아 냠냐 이 갱기시다기
0: 디디야 제가 제가
1: 범에 말한 처음입니다 계속지샤 수지시
0: 범에 디고 세님도
1: 오스트로 순이란 시에와 삼시 시마도 양장게 군교민도 쓰지마
0: 남자도 혀도 지린도 와 장게 쓰이고지
1: 다리 린제 로용구 여자 소화조 렌제 쓰이고는 처음서 아고로사 세상에 야오시대비
0: 범디노 아직 계시슈르지기
1: 디디 용거쇼 뭐랑 셈나라 아직 계시슈르지기 이내 아직 셈나라 디제 이메 하코무소와 Nye khan jis dene, aji ege, kunye jima chanske biala, samadanga ayu sengbi.
0: Dinti ayi?
1: Tanda, aji jawe, shunu changmen samadanda dinti shi. Anzu mi genbe rwa la, samshish ta chingma shi.
0: Bukunyi pa la, jungze nyi la tungma shi.
1: Jungze nyi di ka shi.
0: Dikda, mo chik shi.
1: Gish di shep tongba shi.
0: Yo, siapa tinggal? Kasih kau yang apa?
2: Hangzhan Xulang, siapa lagi? Sen Xuhui, mungkin yang sungguh. Ngah kata Xuhui ni dah kumi tu. Jangan Hangzhan Liang Jie, dah setung je, kau sih dia kau sambut.
0: Tapi asal. Xiaofan.
1: Kau jauh. Ni kalau semua cincin.

0: 디 가르치기 오래.
1: 럽균이 코지. 대군 안에 기랑 쉬비 봐.
2: 어글링라. 딘제스리. 딘제디가 냐소소시도. 대군 럽균이 고게 로든스 셔샤. 민시다 셔샤데 리추 주민도. 제당 아다 링제게 콘트 경구 충청 삼제 레아치아 켈리미.
0: 민마 중디 기니게 리추 용주베.
1: 봐라. 너니 지겔데도 저와지게 로단 심주셰지. 냐소라와디 동아지게 로단 야샤. 지단 생당다메. 마세 너니 레공이 시작 고급시지.
0: 올레. 미냐스라와 쳇치기베.
1: 봐라. 너니게 레공이 시기요. 미소 연희구로 봐.
2: 지 오글라. 레공이 시작이 고급시지라. 변초텔레 김해준 두리.
0: 올레. 던더 변주 변자 열세. 가즈 열레. 마시니 용르베.
2: 최숨겨.
0: 최숨제 제우스기도 왜?
1: 제우스기.
0: 문에.
1: 어, 문에기.
2: 문에지.
0: 알레. 도스테디. 우주체 럽주니 바심 주치기 써야 돼. 문에 좀더 유엽다.
1: 봐라. 럽주니 콘티 누군 장매 선자. 예금 내 겹겨치기 요시. 지게의 참모 망부 심 주치기. 너니 지게 대주진 럽주니 누군 심주다 서비스 대브와.
0: 장팅은 지레 유에디. 다시 뒤치도 임브리.
2: 올린라. 키나가 킹마리. 마다 링제 지게 대두. 초에 조정망치 심주 시작할 담비. 그브리 레그니스 친제 큐스 중기. 지게네 세스윙크 초특한 지게 링제 라시 소비제 용서 슬슬에 켄림소. 링제게 게나 로제 레어 지긴 슬슬.
1: 봐라. 기란게 나 공신 능이 매우 하고요. 가산 안에 기란 디고 슈빈 봐. 다른 아 게나 로제 레그 디타 교육 채웠음주.
0: 예 장삼시 지금도 삼시 지금도 갈색래. 니즈디 장게가 신용 유배 아.
1: 네,
2: 린제. 장가 전달이 억울한 수입에. 네, 바사시고야 걔면 누구?
0: 다 그래. 그 뒤에 아사원제 뒤를. 오래, 닥달이. 장가 아침 그 야부 치해주. 남지 겨우 긴 걸 한세에 뒤에 대다 유산이. 마두시다.

0: 범디다 가르 좋아임바.
1: 빨라. 지난주 과로 좀 나버지. 범디다가 좋아신다 가게 했지매. 모나비는 저발래가 지겨지. 단대 남자들 모랑게 못 주셔.
0: 원래. 제주 마셔라.
1: 우수 개방다 지그리. 근데 난다.
0: 용아. 미란 이제 제조. 디제이나. 상게 뒤스 제제. 윤룰라 세시 아버지 겹다. 시에마다 뭐라 뭐 집사로.
1: 하고스.
0: 던도라. 지제 뭐 지금제 개나나 비게 당이나. 기니 찬세 뒤스디. 땡기치나 닥다라.
1: 봐라. 던다디. 나지난 야구 쉬고 삼대유.
0: 디 갈 쓰기오래.
1: 윤룰은이 참부 요마시.
0: 마삼 갈도.
1: 문에 참부 요마시.
0: 마스딘 갈치기에 봐. 로마 뭐 징낭담에 봐. 던다 갈치에 봐. 장윤씨, 봄이 야부든듯이 말로 활도아. 니라 씨에다. 딜레 삼치, 장도 한 말이.
1: 기란게 숨부 다라지. 뭐라 봄은 피우트 중에 쏜자. 아무런 루마지. 다보도, 니 뭐라 죽문 지그유. 로디게 나라, 니 꼭다 탱모 망부 제비. 이내 지동시야대 우수 예배 요마지. 기란 태가슈, 유룡은이 득답 요마지.
0: 마임 화를 요래. 장이나, 중디네 니리 땡기 제사부리. 마다. 어구순라 아자 바이라 강아스 내 땡기 제사 당당 면세규나 치다 취업리 니라시오 상계 뭐랑 당리 제다 상계가 당리 제비 기스라가 뭐라 당리 마제나 상계가 지만해 밥스 펴 먹어 썸리 협체도
1: 빨라 나기랑 쓰부이다
0: 참게 리유
2: 랑 빨라가 손 바퀴 제도 이루 니 제부치 야호시도 링제 링제디가르 미스 토야민도데 크잉 가마 망치라 하더가 말하니 샤프라지세 비라시도 하시도가 주는 틀레키브 여봐
1: 상갈레크무드웨 갈레마카나 초메프세제 되어 마니아가 죽인다
2: 이야 상갈레키브르시 큰 대신무도 왜 막고 보다

0: 나 저 심지 집에 유림 가게시 넣어요 말이. 카리나.
1: 제자.
2: 내 저거 바로 실라비나.
1: 제자지.
3: 리빈, 근데 좀 소.
0: 지접선라. 단더 좀 제게 되면 소.
3: 알레. 남자 정말이. 그리글지.
0: 남자 나온 거죠. 더 숨고 되지. 큐시 줄이. 얘네 둘 때문에 나시. 기랑 저와 주스 때문에.
3: 얘네 소소소소 눈슈시라 제교 말이. 거브리. 내가 참시하지. 삼을 호시도 안 그리. 경수 내리지. 교육인 구 침그리대. 녀석이 보소. 된댔지. 드리키랑도 녀석이야쇼. 돌려제도. 로니라대. 돌로라뉴. 니 야호시녀제도. 용도가. 갈래가지 내가 재미너. 중재기 통하지.
0: 씨. 문해집이야.
3: 지켰으나. 문해집이. 된댔지. 야가라.
0: 경수는 가둬라.
4: 나의 로니한테 니 두기. 얘네 량몽구 딘제. 뒤지지다 미도가.
0: 지켰으나.
3: 아.
0: 계산한테다시 근처에 유. 대샤 윤로 그때도라. 아. 계속 말하니도 클래스 하시비. 뭐 깁시라지기. 윤로다 아지. 겐도 좀 잡자. 자스샤. 로유도 시월도가. 계속 알아도 돼. 동샤. 다들 배지. 라탕이 기말이. 리비. 계란이 럭저리라. 초보 상구치라고. 라게 뭐라 럭스게 불어.
3: 레스
0: 다가이
3: 조인다
5: 왜 링지 주주 유배 지러 대명 유배
6: 당다 동료 유배
5: 어 당다 시규
6: 나 당다 대외 종기를 매 롱산 링젠 레유 산 레가 유배
5: 예가다 기스 메디 상긴 럽주 누군기 남자 신년 멤배
6: 지금 유 나 롱산 링젠 러
5: 럽준이 공기 내가 제가 용비 상포 일로 제 남자 그제 수비 니엘아 공스 토고 쇼리 공스 메나 남자 그제 진내 내가 제대로 용마시 나 롱산 링첸러 남자 내가 제아디 마즈도 사톰 삼초 가체송 초보 장강에라 제모중아 어 장강에라 제는 알아봐 니 로고 제도베주고 낭다 용마시 아 초고 니랑 이치야지 디겐 시베기 시덴소 가데 찍니 그리베 가자 가리
6: 俺俺们都老军女工给俺们站起死多，哼，让他的路线人都去要嘛的呗。嗯，俺是人工给嘛团比，团比也，看这种，
7: 就是呢，你俺是不是些？
6: 这次让俺们都南站来个军队员呢，八路过呀，八股打人。
7: 下下这个，哦，听这次，俺当地两个多岁，上街啊，二将给三年去过的。俺两个啥子都把这个用的，
6: 多少年上路过用过，多些些多。
7: 用啊，我讲懂了。没送给彭若草吧？也还做多送啊？哈哈。
6: 你的路不多，什么时候要还的呢？该什么多，俺让你都不打路不是啊？
7: 丁先生，你的全大概王院长是打，还得需要用。
6: 院长想把李娜给通缉弄掉，也会被打死。
7: 丁这群人很不容易。

0: 진 쇼르게
1: 그대요 봐
0: 단달레로이
1: 알레 계사 내가 저와 사우시도 낭리도 치우치에서 생각 니고 맞춰
0: 린제 도주게
1: 도주 도아스마다 룽게 제조이
0: 수교수도 룽도 나가 뉘브리
1: 어리 마셔 네 링제 섭지 랑 공다스 주인
0: 보고 좀 다르베
1: 제 계스 링제가 윤주군이 좋아디 민생이 좋아서 마도 现在 삼목에 매시 인대랑 로데치 네 불시에 사비 군이기 인직디 땡기 제사장 소직에 요새대에요 말이 네 불에 게레 속도 마치스럽이
0: 나한테 라테 때문에 소용비 디리타르 루크 내든디 뇨르차스토
1: 스마셔 네 링제 섭제 랑고다 쓰기 국민 두게
0: 네 호주 민생도 와인 쓰기도
1: 다리 링제 쓰기도
0: 네 주진 제 이봐 네 큰 상고뉴메
1: 맛이 스미리 디에스 란슈다 바이샤방게 하쿠르베
0: 민생 좋아
2: 암라 니 세브지베 제도 꿀샤유 배안오시

0: 긴기 마시 디리디게 소재기 그림 시소 양과 양과체 나다 잡다 눈나 차사다 다버 봐 소다 너 이기 마시
1: 다그지 차 함류다 측재 단샤 이내 잠민도
2: 아저 소다리 눈치게 쇼매 봐
3: 접소 내내 되고 봐 도유매 세피에소 나수 튕기 시디 룩다 튕비시리 이내 나수 디디게 차 함류 균등 그요 말이 내 뒤 조디 나수 튕기 소세다 조요리
0: 튕기 소세
3: 라삼스도다 지게 공시 승리 속바 심주 심모주야 대외락 세트래 내뉴 시디기 소세들이 나수 다다 나샤다 나샤다 자 르무템 미게 통고요 말이 탈라 제제는 해 되다
0: 힙다치 당을 균도 당고 요시
3: 네 봐도 힙다치 다다 균도 침부 다 후리
4: 미빈사데 르게 허름도 디제스 주니 요즈베 나스네 디데 임 하고는 게 마타네 용유 르게 함도 케스 칼라스데 좋아 수수제 친송아 드린 야라 주고 모두 소스데 욕샤 두다다디 오늘 인구 뺏을지도 하지만 토수는 시시 참았다 탁주이
5: 지다 욕시다 시시시다 당 마리 지도 닝바 이너 랑치다 데모록사 싱이베
4: 디제 휴니멘다 니야 랑을 삼등유 말해 쟤는 단들 아무 기회 간데 리빙게 삼수다 도우스 삼주 아니 자와 상보시 마시베
5: 제다 지스 장가 삼부도 미치 못 오게 하시샤
4: 윤若 다운의 랑 단데 린제
5: 린제 거 셰먹어 니 랑 셰고 니 린제 제토 봐
4: 아 자네 겨네 나네 겸송아
5: 네 겨나 마 겨나 당 마르베 같이 아유버 계시 된 제시 요 마르베 지돈 가족의 서브 유니 콘저 망스 그리 다니 신의 하코스
0: 리빈 디지디게 십다치약 주시대 라딩즈이베
3: 땡스이메 셰셰마소 더기더기 심주시아티 노요 마스기
6: 쟤는 알아하지 자가 마답체 꼽사게 달 타일러 요체게 딱체 제비너 디디가 차탐류디 균도당투리
3: 나수팅의 긍시대 삼담시 이내 디디 십다치다티 삼코요 마리 제자 꼽사게 달야다 제대로 넘게 줘야디 지혜가 덥시 쏘드리
0: 다 재능 알아서 검사하시 보시 보도 보러 봐
3: 검사하시 보시 보도 보러 시야요 말이 이내 갑자 너요 말스 시야 쇼리
6: 갑자 니 인매 봐 다 시큐리
3: 시 시큐리
0: 시
7: 어서 도공 아침에 난 갈라사가 용인다
8: 가리나
7: 가리나 세 낭아리 롭죠 쇼판타치가 용는 용마르베
8: 두리 두리 쇼시 전다 가리유
7: 어, 린제 고위. 내 쇼판다 린제를 농주시라 기기. 제장 윤주로 권다스러 지유.
8: 내 쇼노, 라마 흉극지.
7: 가리나.
8: 내 쇼판다 윤주로 디코르셰메.
7: 마시니 약 죽으래. 말해 시죠. 군인 공사제. 마크도 남에. 내 관련 측지 말로 봐. 기세 되죠.
8: 육쇼. 부군이 당진 제치어두. 망원의 로마시라 기기
7: 제정
8: 랑그 시에비너 딱다 대야 유승비 년년 삼일 없겹쇼 두두 중수너 랑 연초그리 영어두기 딱인다
7: 양아 덥디 두부둥르베
8: 유룩 바친소
4: 쇼갱아브네 수구시추 카라야마 세바 칩친수
8: 과중인수도
4: 你
8: 爱瞧了，成都古币，过年你们都有啥？我罗永斌，罗永斌，云茹，对是他，我你给让了，而且我是要我上去，我米的过年就明都。 랑가시가유다.
4: 니에슈에 랑유다.
8: 라다 보면 팔러 기시에 대여리.
4: 니에칼 니뉴메바. 니네 랑유.
8: 망원에 시에 신스마리.
9: 암라 니에니에 부여크 봐도.
4: 랑유다 시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력이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락바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화치바 카레계화